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건지. 정말 너무 많은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So lately, my social media feed has been filled with the stories of abandoned animals, you know, especially dogs and cats. Maybe it's just my algorithm, or maybe these cases are genuinely becoming more common these days. 이 아이들이 버려지고 또 그런 아이들을 누군가가 구조하고 뭐 임시보호 릴레이를 하고 입양 공지글을 또 올리기도 하고 안간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것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You know, I keep hearing those rescue stories, right? People taking turns providing, you know, temporary foster care, we call 임시보호, 임보라고 하죠. And posting adoption notices for people on social media. And, you know,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help these animals find a safe and loving home.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동물 학대, 이 정말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나 영상들도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also come across heartbreaking photos and videos of animal abuse, things that are just really difficult to even believe, actually. 요즘 그런 일들이 특히 많은 건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의 힘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건지 알수 없지만 이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회적인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I'm not sure if you're seeing more of these incidents than before, or if the social media is simply making us be more aware of them, right? Either way, you know, animal welfare is something really worth thinking seriously about, I think, especially these days. 이 자력으로 생존하기 힘든 동물들, 자기 힘으로만 생존하기 힘든 그런 동물들, 그리고 또 방치되고 유기되는 이 동물들에 대한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o many animals, you know, obviously can't survive on their own, right? So too many are just being abandoned or neglected. It feels like we need stronger systems or, you know, better support to protect them. 우리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반려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정말 인생의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잖아요. 사랑을 주는 아이들인데 그 크기만큼이나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thinking about how much love and support that we get from our companion animals, I think it is, you know, deservingly so that we give them enough attention and care.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이 구조의 경험이 있으시진 않겠죠. 뭐 많은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동물을 구조한 경험 또는 구조가 필요한 아이들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scued an animal or witnessed a situation where they need some rescue effort? We'd love to hear your stories.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듣고 싶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샵1013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오셔서 채팅방에서 남겨주시거나 또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 아기새를 생각하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Jeffrey Osborne입니다. On the Wings of Love.

Jeffrey Osborne on the Wings of Love 였습니다.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animals, especially companion animals, and want to hear your stories of, you know, rescuing animals yourself, or, you know, if you have heard a story, that would be great to hear. 0921님께서 1013 생방을 듣다 보면 가끔 진작 생계형 일을 50전에 은퇴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아침에 여유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하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주어진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hen I listen to 101 to 103 live, I catch myself thinking I should have retired when I turned 50. Maybe then I could have enjoyed the show a bit more. With peaceful mind. But that's not my reality, so I will just do my best today with the life I've been given. 50 전에 은퇴하신 것도 정말 훌륭하죠. I think I know a sister, 아는 누나, right? She retired, I think 40대 후반에 그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약간 뭔가 조금 이제 머티리얼한 것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 어떤 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I guess it's not for everybody. 그죠? I know it's not the topic for today, but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또 리타이어 하면은 삶이 너무 무료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 guess to each their own, right? So, want to hear your animal rescue story.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이 감동적인 게, you know, 임시 보호 is a term that we use, right? Temporarily foster care, 임보라고 하죠. You see a

lot of stories of 임시보호, meaning that, you know, not everyone is in a situation to raise a certain, you know, animal. 물론 구조는 했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키울 수가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우진 못하고 잠시라도 임시 보호를 함으로써 다른 또 한 사람이 임시 보호를 하는 곳을 넘겨주고 그런 릴레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릴레이를 하는 그런 거 너무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just very heartwarming to see people from one foster home to another to keep this going so that these kids, not kids, these babies can find a home.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기다리도록 할게요. 신현희와 김루트의 곡인데요. 날개.

0: The little bird actually ended up, you know, passing the rainbow bridge. 어저께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Sad, sad story. 병아리가 생각이 났다고 그 아기새를 보내주면서. So yesterday, little bird kind of reminded me of the chick that I raised when I was a child. 그리고 이렇게 작고 여린 존재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랫동안 울었던 우리 딸에게도 작고 여린 존재와 짧지만 함께한 기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 또 병아리를 생각하면서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So made me realize that almost everyone carries this kind of childhood memory of a tiny, you know, fragile life they once cared for. And that I thought about my daughter who cried for such a long time yesterday. Maybe this little bird will become one of those memories that she will carry on with. A brief encounter, sort of, with a small, gentle life that she will never forget. 맞습니다. 아마 이 우리 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병아리 키우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병아리를 막 이렇게 팔면 안 됐는데 그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Next입니다. 나라라 병아리.
1: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뽀글님께서는 지난주에 계단에 뒤집어져 있는 매미 사체처럼 보이는 걸 발견하고 혹시나 하고 바로 세웠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뒤집혀 있는 곤충들을 보면 도와줘야겠어요. Last week I found what I thought was a dead cicada lying upside down on a staircase. Just in case, I gently turned it over and it was actually still alive. Since then, whenever I see an insect lying on its back, I feel like I should help it. 그런가 하면 언젠가 고속도로 갓길을 하염없이 걷는 비글을 봤는데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On the other hand, I once saw a beagle walking along the shoulder of a highway. I couldn't stop to rescue it, and the guilt of leaving it behind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그렇군요. I guess the guilt feeling, right? I mean, I think we all can relate to it, right? Although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like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But we still feel very guilty that we couldn't have helped the animal. As I said, the term rescue animal, right, means that animals need to be rescued because they cannot really survive on their own. 그렇기 때문에 they need help. 그렇기 때문에 rescue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장수풍뎅이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Those 장수풍뎅이들, rhinoceros beetle. My wife told me the other day that she saw this 장수풍뎅이 sort of upside down, lying on a terrace, righ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걸 이렇게 뒤집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o I guess just like 뽀글님 says, if you see an insect kind of lying upside down, it's maybe good to help them up and help them walk again by flipping it around, I guess, right?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소년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죠.

커피 소년 어른이 되고 싶었죠. Was a song you heard. I guess, yeah, it's always fun to talk about animals, right? You know how much we love animals, right? But at the same time, it's just so heartbreaking to talk about animals in difficult situation and, you know, suffering. 그런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또 다른 생명체를 키우기 전 나의 다수의 아이들이나 잘 챙겨보자라는 주의라서 선물 받은 식물들도 저희 집에 오면 시들시들합니다. 동물은 무척 좋아하는데 키울 자신이 없을 뿐이요. Right. I mean, companion animals is not for everyone. Hailey님 says, you know, I have my hands full with my kids, so it's really hard to kind of raise additional kids. Meaning, you know, animals, right? Additional kids, like companion animals, right? So, but I love animals.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ind of really address the issue, whether you are fit and in a situation to raise a companion animals. 물론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The first impulse is to kind of wanting to adopt them, right? But, you know, think about your situation, your kids, and also allergy you might have. You know, a lot of people have cat allergies too. So, 막 그 고양이 입양했다가 알러지 때문에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So I guess that's why you, when you go to those, you know, animal rights centers, animal centers, they do quite a check on you, whether you're a fit person or whether you are a member of a fit family to, you know, adopt a certain animal. 확실히 정말 뭔가 이렇게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확실한 어떤 background check을 하죠. 엄격하게. 또 그래서 reject 되기도 하고요. I guess that's why they are so strict on those kind of things. Animal Rescue는 아니지만 0921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와우. So I once helped save a person's life. I know it's not animal, but 근데 이제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이긴 한데요. 0921님 says, 오래전에 차를 타고 한강의 한 대교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So many years ago, I was driving across a bridge over Han River and I noticed a man standing by the railing. His shoes were neatly placed on the ground, and he was looking down at the river. Something about the scene didn't feel right, so I immediately called the police. 그날 저녁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신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So later that evening, an officer called to thank me, and he told me the man had been about to take his own life. But thanks to the report, they were able to reach him in time and bring him home, I guess. 그렇군요. That is huge and quite an experience to have in your life, right? To save a person's life, it's just there's nothing like it. 많은 사람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And thanks to 0921님, I guess that person who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bridge railing, right, is hopefully living a very good life at this moment. 그 분이 현재 또이 0911 같은 분 때문에 또 아주 행복한 또 삶을 살고 계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Kudos to you, 0911.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Whenever we see a person in need or even an animal in need, right? You feel the sympathy, right? But it is another thing to act upon it. 뭔가 이렇게 행동에 옮긴다는 건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셨네요, 0911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양화대교 신청해 주셨네요, 자이언티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곡이었습니다. So maybe get one more story sent in by our cutie names and head on to a part four where we have a 동요 weekly segment for today.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동물 구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코로나 시절에 저는 인도에 있었는데 남편의 동료 중 하나가 급히 철수하느라 강아지를 인도에 두고 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꽤 오랫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꽤 오래 혼자 인도에 남아 있었어요. So during the COVID pandemic, we stayed in India, and one of my husband's colleagues had to leave India in a hurry and couldn't take his dog with him. As you know, international travel was very restricted for a long time during those pandemic period. So the dog was left behind in India all alone. 그렇군요. 너무 슬픈데요, 거기까지만 들어도. 몇달뒤 우리도 대사관 권고에 따라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강아지를 주인에게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아하. Happy ending, I guess, right? A few months later, it was finally our turn to leave India under the evacuation policy arranged by the embassy. When we boarded our flight home, we brought the dog with us and reunited him with his family in Korea.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 저희는 집에 바로 못 가고 격리 호텔로 보내셨는데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다이렉트로 집으로 갔다는. Ironically, while he went straight home with his family, my family was sent to the quarantine hotel. 그렇군요. 와, what a turn of events. 정말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But I'm sure that your colleague, I guess your husband's colleague, must been so grateful that you brought the dog home and have them reunite with the family. 그렇군요. 정말 멋진 스토리네요. 아직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죠? 노래 듣고 와서 또 곡 하나 더 듣고 와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Imagine Dragons, West Coast.

Imagine Dragons West Coast 아까 아주 유쾌한 아주 따뜻한 스토리 보내주신 퇴근하는 프로도님 신청곡 함으로써 또 3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Maroon 5입니다. Won't go home without you.

In a world filled with the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f you've been tuning into this segment for a while, you know that I introduce two children's songs every week. 매주 두 곡의 동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제 대중음악을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동요. 첫 번째 동요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죠. 국악 동요 장르의 곡입니다. First song titled 소금을 만드는 맷돌, a mill that produces salt. It is belongs to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 category. 그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 맷돌이 돌며 소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 이 약간의 설화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 대표적인 전래동화인데요. 요술 맷돌에 관련된 설화이죠. It's one of the well-known folk tales found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So it is a story of a magical mill that is said to be the reason the sea is salty.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n the story, there is a greedy man who steals this enchanted mill that can produce anything its owner asks for. 한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 끝없이 쏟아내는 이 마법의 맷돌을 훔쳐서 바다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And he escapes by boat, but after ordering it to make salt, he realizes that he doesn't know the magic words to stop it.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until the boat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이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그 바다 밑에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right, and producing, you know, salt. And it's been making salt ever since. That's why the ocean is salty, as the legend put it.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한은선 작사, 민유리 작곡, 조서연 친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Yes, 돌돌돌돌아라. Such a playful melody too, right? 달콤 달콤 새콤 새콤 온갖 온갖 양념 양념. Kind of fun song to sing after, don't you think? 그죠? 그 가사를 한번 볼게요. 돌돌돌 돌아라 맷돌아 round and round you go, little meal. 짭짤한 소금 한줌 다오. Grind me a handful of savory salt. 빙빙빙 돌아라 맷돌아. Spin and spin, a little meal. Grind me a whole sack of magical salt. 신비한 소금 한말 다오. A lot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 국악동요, kind of makes a reference to this kind of folktale, 약간 sort of a adaptation of folktale in a way. Although this lyric doesn't really go into detail about the whole story, 뭔가 이렇게 이 욕심하는 사람이 훔쳐서 이제 바다에 그걸 맷돌을 빠뜨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it does make a reference to that folktale for sure. 그런 의미에서 참 멜로디도 재밌고 따라하기 좋은 그런 동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So I thought hard about what kind of matching song would be good to follow, to listen to after this song. 고민을 많이 했는데, I found this really unexpected song, the Rolling Stones song. 한 번도 못 들어본 곡인데, Salt of the Earth라는, 이 땅의 소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곡인데요. The lyric goes like this: Raise your glass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uncounted heads. Let's think of the wavering millions who need leaders but get gamblers instead. Let's drink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salt of the earth. 누구에게 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땅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이 땅에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롤링스톤스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식 있는 그런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Kind of unexpected to hear this kind of lyric coming from these bad boys, Rolling Stones.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Salt of the Earth.

The Rolling Stones, The Salt of the Earth, my matching song for 소금을 만드는 맷돌. Rather very contrasting vibe of songs to listen to consecutively, right? Our Kitty names are kind of making the guesses. 어떤 매칭 송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Magic Carpet Ride도 있고요. 또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이 불렀으니까.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of.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하시니까 신데렐라도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큐티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But you will never guess my matching song. 아마도 제가 이 좀 out of the box처럼 그렇게 이 선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만약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큰 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Keep trying, okay? So let's get to our second 동요 song for today. This one is very, I guess, one of the popular songs that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Even when I can't see the end of the road, even when I'm running out of breath, I keep running on.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How far have I come?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 길인데.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and this road feels endless.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처럼 나는 달리네. Like the wind that brushes past, like time that never stops, I keep running on. Very simple and straightforward kind of message, don't you think? 한번 들어볼까요? 현음 중창단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라톤.

예, 현음 중창단 마라톤이었습니다. So very Dongyo-like message, right? You keep running, even though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at it, and you get there eventually. 아주 동요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message for children. So. My matching song. Our Q-teams are again making guesses. Skol Wisdom님께서는 달리기가 떠오르지만 이건 아닐 거고, yes. 방금 바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은 아닐.

거예요. If you think of a song that comes to your mind right away, probably that is not it. I won't be going for those songs. 퇴근하는 프로더님께서 윤상의 달리기가 in the box라면 저는 out of the box로 라디오의 creep이라고 run, run, run. That sounds very out of the box, but not my kind of out of the box, I would have to say. 좀 저는 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곡을 찾아봤습니다. My matching song is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If the marathon song that we heard is about like, you know, self-initiative and motivation to get to the destination, whereas this Beatles song, Long and Winding Road, right, talks about this, you know, a plea that you make, right, to your loved ones. Take me there, to your home, to your door, through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그 길고 굽이진 길을 통해 당신의 집 앞 문까지 데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이 self-initiative message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간다 마라톤도 길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Anyways, that is my matching song. 비틀즈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Beatles, A Long and Winding Road, my matching song for marathon.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억지스러운 코너입니다. 이 코너 자체가. Next time, I will try to give hint so that you can kind of think about, you know, I could, you know, give you some hints like, you know, whether it's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or whatno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segment and also today's show.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하면은 뭐 달리는 곡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곡으로 매칭을 했겠죠. 이 블러의 Song 2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Remember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with the 달리는 song. This is Blur Song 2.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It's about making an impression and more about making a genuine connection.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아마도 이미 전달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Morning Groovers. It is a rainy Monday morning, at least here in Seoul area,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while heading out today.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은, 정말 정말 짧은 휴가를 일찌감치 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So I had an early vacation and I just came back yesterday. It was really a short vacation. I'm kind of like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was short.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놀라고 적응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날 이제 막 집에 올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짧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7월 말에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So if you are planning for any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Or if you happened to already, you know, visited other locations for your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as well. Because we are live today. 주로 월수금 생방이지만 이번 주는 화수목 연달아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So we're going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or this week. So please remember that. I'm pretty sure that you've already put it on your calendar. 이미 캘방을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We're trying to get our viewable radio on at this moment, so I hope that gets worked done. 보이는 라디오 가동하려고 지금 시도 중이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는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show your patience just a little bit. Hopefully we can get it done during the show. 좋습니다. Let's see who are here. 화요일 생방송 아침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Summer PD님. Welcome, welcome, Dr. Paper. 어서 오시고요. Kim's Fan, Morning Groover. Buenos dias. Ooh, some Spanish over there. Summer PD님, 송정해수욕장에서 영화 한 편 찍고 오신 것 같은데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그곳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took a guess. You think that I visited 송정해수욕장, but that's not it. 땡. 아, 간만에 TMI 퀴즈 갈까? 간만도 아니긴 한데. 저는 어떤 해수욕장에 갔다 왔을까요? So the place that I was at was 고성. 속초 위쪽에 있는 고성에 갔다 왔거든요. There were just so many nice beaches out there. You don't have to go to those main beaches, everyone. You can just go to any type of beach. 어딜 가든 해변이어가지고 되게 놀 곳도 많고 정말 시원하고 막 물놀이 하면서 물이 좀 차가웠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뭐 놀기에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해수욕장 갈게요. 상미님, 굿모닝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오셨네요. 굿모닝, 요즘 너무 더워서 하루 한 끼 외식하고 있네요. It's really hot these days, so I am eating out at least once a day. 진짜 덥죠? 아니, 날씨도 비 때문에 꿉꿉한데 온도가 막 30도 이상이니까 진짜 그 무더위가 진짜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So it's gonna be a tough weather, morning groovers. I guess throughout the week, it's humid, but at the same time, the temperature is pretty high. So we have to survive this whole entire summer heat, everyone. So stay hydrated, drink lots of water, everyone. Don't go outside if you don't really have to. 최대한 실내에서 또 수분 보충도 많이 하시고 또 비도 오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조심 보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veryone, please remember, it's always important to be safe.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shall we? 우리 이제 넘어가 볼까요? We're gonna go and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Long,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은요,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정말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가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침에는 좀 머리를 이렇게 좀 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Because our brain is not fully waking up in the morning time, so we gotta get, you know, thinking, and just try to get our brain work done.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주고 생각지도 못하는 주제를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뇌를 막 주물럭주물럭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So get thinking, everyone. I wanna know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has stayed with you. I wanna ask you,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It could be by someone else, someone completely random, or it could be by your closest friends, your family members, and so on. Let's all think about it and get our brain work done. 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짜 초보 운전이었을 때 TBS 주차장에 있던 일이었어요. So I was not a good driver back then. It was like few years back then, actually. Almost 10 years ago, actually. But I still remember. Surprise! So I was struggling trying to park in the parking lot. 여기 TBS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인데도 제가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끙끙대던 때가 있었어요. And you know when the car approaches you right behind you when you're trying to park somewhere, you get really nervous because, you know, some people are rather impatient. 그래서 괜히 저 사람 짜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면 또 더 잘 안 되잖아요. So obviously I was having some hard time trying to park. 근데 뒤에서 어떤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It was like a nice, very gentleman. 굉장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셨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뒤로 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주차를 도와줬던 분이 생각이 나요. So he was really generous to get off this car and try to help me park my car. And I still remember that. 누구셨을까? 여기 직원분이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작은 행동이죠. 짜증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있고. What else is there? Oh, also when traveling, when you encounter someone who kind of shows their nice behavior, you remember that for a very, very long time. So when I was in New York traveling, I was carrying this huge luggage. And by that time, I didn't have enough money. So I had to take the subway all the time, even though I had to carry that huge luggage. 굉장히 큰 거의 이민 가방 같은 거를 제가 들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I guess it was near Wall Street Station. There was this gentleman again. 자꾸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이 나오네요. Wearing a nice suit. I guess it was he was on his way to work. 아마 출근을 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Do you need help?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래주면 고맙을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을 보냈더니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고 정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So he actually ran through the stairs carrying that huge heavy luggage that I was trying to carry. And then he actually just helped me just like that on his way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와달라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막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뿐히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let me know. What is a small action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0: the 14th of July, Tues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Summer.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It is going to be another hot and steamy day with feels-like temperatures climbing to around 33 degrees Celsius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rain will gradually spread nationwide. By tomorrow,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are expected to receive 30 to 100 millimeters of rai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Jeonbuk can expect 30 to 80 millimeters, while Gwangju and Jeonnam are forecast to see 20 to 60 millimeters. Daegu, Gyeongbuk, Busan, and Ulsan are likely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From tonight onward,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across central regions and the Jeolla area, where downpours of 20 to 50 millimeters per hour are possible. Some storms may also bring strong winds,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watch for localized flooding, overflowing streams, and slippery roads. Despite the rain, the heat and humidity will remain, making it feel quite uncomfortable. Afternoon highs will range from 28 to 37 degrees Celsius, wit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and 31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9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7.3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be prepared for both the heat and the rain. Stay hydrated, keep an umbrella handy, and take extra care. Alright, and join the party, everyon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like 체육부장님, 하진님, 서비님, all sending all of us nice and warm greeting message for this morning.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Good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우중충하고 날씨도 너무 덥지만 그래도 good morning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기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행복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굿모닝 기분 좋게 인사 건네주세요. And with a little smile on your face, on your beautiful face, there you go. 아, 좋아요.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요, 여러분. We have a message by 0859, a new morning groover. 이 문자가 오늘 아침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두 배 이상 늘어난 출근길, 유일한 낙이 모닝그루브 생방송이라는 마송중의 윈터쌤. 지금도 운전하며 듣고 있을 텐데요. 썸머피디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TBS도 화이팅입니다. 부흥 중에 제이미가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1: I hope this text message brings a little touch of warmth this morning. Miss Winter from Basong Middle School says that her only joy on her commute, which has more than doubled this semester, is Morning Groove live broadcast. And she's probably listening while driving right now. So, Summer, please give her a word of encouragement. Cheer up.
0: Oh, this is a very nice and warm message to start with this morning. 아침에 또 시작부터 되게 따뜻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성 중학교 파이팅이고요. 마성 중학교에서 이제 윈터스 과 제이미님께서 같이 이렇게 모닝그루브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기가 좀 넘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 진짜 겸손함이 이렇게 안 돼요. It's so hard to be modest. 어쨌든 출근길이 많이 늘어났죠. 차들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막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몇 분께서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1: It's just so beautiful to see each other, cheering each other. And sending these warm messages.
0: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개를 해줌으로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0859 모닝그루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마송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 문자 보내드릴게요. 마송정 파이팅 파이팅.
1: Alright, morning groovers, a reminder of today's questi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ose small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hat are those?
0: 여러분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1: A complete random person might have approached you and helped you. without, you know, expecting anything.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So since 부흥중 Jamie requested a song, I guess by 소녀시대, we have picked this song for you. Here is 소녀시대 with 다시 만난 세계.

And of course, our 반장님, 모닝 그룹을 항상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is here. Welcome, welcome, 반장님.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착석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Now let's get to MG Q&A.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oh, so 감동! 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Finally, we have some messages. 1010, aka Chenny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20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방을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완전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야, 너 노래 진짜 못하더라. 고맙다. 뭐야?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야. Oh my gosh, this is fun. So it's been more than 20 years. My close friend was completely tone deaf, and back then going to a 노래방 was a huge trend and the only real form of entertainment for us. But the friend who was absolutely hated singing, the day before I joined the military, my friend asked me to go to 노래방 and sing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I guess, for me. And I still remember that exact moment, my friend who was tone deaf. My friend, you were really terrible at singing, by the way. Thank you. 열심히 또 불렀는데 감동을 받긴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뭔가 그 군대에 대한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 본인들만의 그 감성이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Although I'm not able to understand or sympathize with you completely 100%, I'm pretty sure that guys here in Korea, when they talk about military, they can get all sentimental and emotional. I guess that was exactly that emotional moment for you. 딱 뭔가 그, 아, 이제 난 군대 곧 가게 될 텐데 친구가 나를 왜 이런 노래를 불러주다니 이제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때 막 감동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친구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또 완벽한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요. 20년이 더 지나도 꾸역꾸역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제 마음 조금이나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닌가? 저 위해 신나서 혼자 부르는 건가? 어찌됐건. 이런 건 감동이에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였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대만 가족 여행 갔을 때 타이페이 지역에서 연등을 날리기 위해서 루이팡역을 거쳐서 핑시라는 곳에 가야 했는데 타이페이역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 줬을 때 감동받았었어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친절하셨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I went on a family trip to Taiwan, when we were lost because Taipei station was a bit complicated. A young couple approached us and kindly guided us on where to go, which deeply touched me. And the people in Taiwan were very kind. So that gave you a huge impression, you know, meeting those kind people when you're abroad. 뭔가 헤매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치를 채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help me, you know. People basically know that you need help.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바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너무 고맙잖아요. 당시에 막 길을 모르는데 알려주고 이러면.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I've never been to Taiwan before, but I heard that they are really kind to Korean people at least.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도록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여행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친절함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역잘 찾아가셨군요.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마운데 가끔 안 고마울 때도 있기는 해요. 사진을 너무 못 찍으면. 저 예전에 어디 연등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진 좀 찍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셀카로 막 찍고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this like couple approached us and they actually suggested first if we wanted a picture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막 뒤로 가시라 그러고 they were like oh come forward oh try this pose go to that side you two split apart and they were giving me all these kind of directions so I thought he was literall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와, 전문 사진가이신가 보다. 뭔가 릴스 전문적으로 찍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정말. 그래서 우리 네 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이었는데 완전 우리 위주로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정말 사진도 못 건지고 괜히 포즈 취하느냐고 더운데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it was still nice. He was just being kind, right? Anyways, morning viewers, let's keep talking.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And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That i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등려군 원량대표 아적심.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원량 대표 아적심 was 장국영 with A Thousand Dreams of You. And the selection of music just took us to Taiwan for a minute at least. We got to experience that country indirectly. 간접적으로 또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 All righ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짐이 장난이 아닌데요. 낑낑거리면서. 가로치고 사실 으쌰 하고 다 들긴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베까지 들고 올 때 좋아주시는 입주민 아버님 그리고 엘베를 잡아주셨던 모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people trying to, you know, show their kind gesture when you're carrying those, you know, heavy luggages and also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I mean, it's gonna only take 3 seconds, but if they do that, you feel totally grateful. 진짜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잡아주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와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러면은 고맙게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You know,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asking for help if you're carrying something.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and a default for all of us? It's good to be thankful, but if that's the default, everybody would be happy.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그러면 막 감동받잖아요. 막, 막, 막.

와, 막 배경음악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막, 와, 저 사람 정말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쵸?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막, 그냥 쓱 다치게 그냥 놔버려두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지 밖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없던데. 다들 나한테 잘안 해주던데. 이럴 순 있지만, 또 곰곰이 과거를 거슬러, 거슬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So let's all get back to our thinking.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You know, who has been nice to you? Which random person has been nice to you? What kind of random kind action have they been showing you?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eanwhile, we're gonna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Lady Gaga, Bruno Mars, Die With A Smile.

0: 100원입니다. Arjun Morning Groover greeted.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Arjun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t's never too lat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그리고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So this is regarding MG Q&A. 굿모닝입니다. 40년 전에 친구랑 부산 여행으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 그때는 중간에 음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주스를 부탁하고 친구도 같은 걸 시키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얼마인가요?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에 모든 분들 웃으며 하루 화이팅 하세요. So 40 years ago, I was traveling to Busan back then. They used to serve drinks during the flight and I asked for juice and my friend ordered the same thing. But then suddenly pulled out their wallet and asked how much is it and everyone who was there burst out laughing.
1: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보신 분들이 다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기억이 나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전인데도 가끔 만나면은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요즘엔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요즘에는 저는 Can I please have some tomato juice? 이러면은 딱 받고 나서는 Hey, it's not free. $3?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로 이제 운행되는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꺼내죠. 카드에다가 이거 꽂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 내는 게 현실이라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감동받았던 순간 오늘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좀 이런 주제 할 때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You know, isn't the world beautiful? Filled with so many kind and lovely people showing their kind gesture. 막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순수한 착한 그런 행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You know, I think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to be talking about all of this. So what is the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이런 날만큼은 사연이 정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for you. 오늘 lyrics gone wrong. 오늘도 출연자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리고 노래 제목 맞추는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아침 같이 만들어 보아요. Now here is Eclipse. Run, run!

0: Girl,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e'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 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땡 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키미의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vo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you know,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 킬러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아, 그러니까요.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법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 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여행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널,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걸또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은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저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Q&A.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ur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am. 죽어도 못 보내.

July Tues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Expect another hot and humid day with feels like temperatures reaching around 33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rain will gradually spread nationwide. By tomorrow,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are expected to receive 30 to 100 millimeters of rai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Jeonbuk can expect 30 to 80 millimeters, while Gwangju and Jeonnam are forecast to see 20 to 60 millimeters. Daegu, Gyeongbuk, Busan, and Ulsan are likely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From tonight onward,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across central regions and the Jeolla area, where downpours of 20 to 50 millimeters per hour are possible. Some storms may also bring strong winds,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watch for localized flooding, overflowing streams, and slippery roads. Despite the rain, the heat and humidity will remain, making it feel quite uncomfortable. Afternoon highs will range from 28 to 37 degrees Celsius, wit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31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9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9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update. So, a message from our sunset morning groovers. We're expecting some sunset, but looks like we're not for today, at least, sadly.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죽어도 못 보내 썸머 누나 팔색조 부캐 썸머 누나는 죽어도 못 보내 이라고 해주셨고 다음에는요, 숙취 해소가 덜 된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취해서 고백하는 부캐,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짧은 휴가 뒤에 썸머 누나가 이렇게 생방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라고 I think they answered our MG Q&A question already.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after a vacation, I'm already touched by all of that according to Sunset Morning Groover. And for next time, you're expecting me to do a little, you know, hungover and drunk acting for this lyrics gone wrong segment? I don't think so. 전 요거만큼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 그 항마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예전에 연기 수업을 모닝그룹에서 들었었는데 이 이러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취중 고백하는 그 연기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it's giving me this huge cringe. So I don't think I can pull that off ever.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막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저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자도 될까요? 방송에서? That is real me. 제 본 모습은 약간 그거라서 막 취중 고백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왜 취중 고백을 하지? 안 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 오케이 또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아, 오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런 연기를 하기에는 여기 모닝그룹 출연하겠다고 줄 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연출자로서 네,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언제나 또 이렇게 분위기에 맞는 띵곡들 신청을 잘 해주시는데 Today, 체육부장님 requested this song. This is Smash Mouth All Star.

That was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is already the mid-July?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할것 같은데 저는 벌써 끝나버렸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 이제 끝이네? 그 뭐야?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I was talking to 박은혜 팀장님 today in the morning and she's still planning her summer vacation for the end of this month. 뭐 그때가 이제 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가시니까 저는 지금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남들의 계획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가셨으면은 간만큼 최대한 즐겁게 노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투지 마시고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guys all going?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Do you guys prefer to go somewhere where it's kind of like isolated, where it's not really crowded? 그런데 찾기가 거의 뭐 눈치 게임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를 전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I don't know. Now I feel a little stressful when I go to a place like filled with so many people. So you know, like we have to go to those like popular restaurants when we are abroad or when we are just traveling somewhere in Korea. 유명한 맛집을 가고 싶어서 딱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 있고 막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So it's really hot. So I don't know. If you're planning on starting a business, why not try to open up a restaurant right next to those hot places? 사람들이 덥고 지치면 또그 옆집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고 그 다음날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몸 일부분에 약간 두드러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TMI죠. So I'm trying to find a dermatologist, but it's really not easy because all of them are like focused on skincare these days.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이 가려움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이제 막 피부관리, 막 스킨케어 이런 쪽이어가지고 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re going liv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ll, so we can all talk about the summer vacation plans and everything. So we have some time. Don't worry, I'll b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화수목 생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ne last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by 6497.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말 친구들은커녕 가족들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늘 전화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의 끈을 이어가는 게 작지만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just requires one single phone call or even a text message if you're so busy. It's not easy to meet up. Now I can totally feel that.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전화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You know, they have their own life going on family. Sometimes it's making me think like, what is life? If we're not able to meet our friends, if you're not able to enjoy and always focus on working, what is life? But anyways, during all of those chaos and everything, that one phone call can really make your day.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 좀 자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남겨보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another live session tomorrow.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Morning Groover, Green Day 21 Gun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Well, watch out for that rain. Goodbye, Morning Groovers!

많은 건지 정말 너무 많은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So lately, my social media feed has been filled with the stories of abandoned animals, you know, especially dogs and cats. Maybe it's just my algorithm, or maybe these cases are genuinely becoming more common these days. 이 아이들이 버려지고 또 그런 아이들을 누군가가 구조하고 뭐 임시 보호 릴레이를 하고 입양 공지글을 또 올리기도 하고 안간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것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You know, I keep hearing those rescue stories, right? People taking turns providing you know, temporary foster care, we call 임시보호, 임보라고 하죠. And posting adoption notices for people on social media. And, you know,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help these animals find a safe and loving home.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동물 학대, 이 정말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나 영상들도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also come across heartbreaking photos and videos of animal abuse, things that are just really difficult to even believe, actually. 요즘 그런 일들이 특히 많은 건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의 힘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건지 알수 없지만 이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회적인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I'm not sure if you're seeing more of these incidents than before, or if the social media is simply making us be more aware of them, right? Either way, you know, animal welfare is something really worth thinking seriously about, I think, especially these days. 이 자력으로 생존하기 힘든 동물들, 자기 힘으로만 생존하기 힘든 그런 동물들, 그리고 또 방치되고 유기되는 이 동물들에 대한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o many animals, you know, obviously can't survive on their own, right? So too many are just being abandoned or neglected. It feels like we need stronger systems or, you know, better support to protect them. 우리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반려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정말 인생의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잖아요. 사랑을 주는 아이들인데 그 크기만큼이나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thinking about how much love and support that we get from our companion animals, I think it is, you know, deservingly so that we give them enough attention and care.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이 구조의 경험이 있으시진 않겠죠. 뭐 많은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동물을 구조한 경험 또는 구조가 필요한 아이들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scued an animal or witnessed a situation where they need some rescue effort? We'd love to hear your stories.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듣고 싶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오셔서 채팅방에서 남겨주시거나 또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아까 그 아기새를 생각하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Jeffrey Osborne입니다. On the Wings of Love.

Jeffy Osborne on the Wings of Love였습니다.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animals, especially companion animals, and want to hear your stories of rescuing animals yourself, or if you have heard a story, that would be great to hear. 0921님께서 1013 생방을 듣다 보면 가끔 진작 생계형 일을 50전에 은퇴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아침에 여유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하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주어진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hen I listen to 101 to 103 live, I catch myself thinking I should have retired when I turned 50. Maybe then I could have enjoyed the show a bit more with peaceful mind. But that's not my reality, so I will just do my best today with the life I've been given. 50 전에 은퇴하신 것도 정말 훌륭하죠. I think I know a sister, 아는 누나, right? She retired, I think, 40대 후반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약간 뭔가 조금 이제 머티리얼한 것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 어떤 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I guess it's not for everybody. 그죠? I know it's not the topic for today, but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또 retire 하면은 삶이 너무 무료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 guess to each their own, right? So, want to hear your animal rescue story.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이 감동적인 게 임시 보호 is a term that we use, right? Temporarily foster care, 임보라고 하죠. You see

see a lot of stories of 임시보호, meaning that, you know, not everyone is in a situation to raise a certain, you know, animal. 물론 구조는 했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키울 수가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우진 못하고 잠시라도 임시 보호를 함으로써 다른 또 한 사람이 임시 보호를 하는 곳을 넘겨주고 그런 릴레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릴레이를 하는 그런 거 너무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just very heartwarming to see people from one foster home to another to keep this going so that these kids, not kids, these babies can find a home.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기다리도록 할게요. 신현희와 김루트의 곡인데요. 날개.

0: 아이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0: Brave Girls의 곡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So let's hear more of your stories. And Jenny님 has sent in a story. So the cutie님 that I mentioned who found this little bird, right, was Jenny님. 근데 어제 아기 새를 보내주며 어린 시절 키우던 병아리가 생각났어요. So the little bird actually ended up, you know, passing the rainbow bridge. 어저께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Sad, sad story. 병아리가 생각이 났다고 그 아기새를 보내주면서. So yesterday, little bird kind of reminded me of the chick that I raised when I was a child. 그리고 이렇게 작고 여린 존재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랫동안 울었던 우리 딸에게도 작고 여린 존재와 짧지만 함께한 기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 또 병아리를 생각하면서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So made me realize that almost everyone carries this kind of childhood memory of a tiny, you know, fragile life they once cared for. And that I thought about my daughter who cried for such a long time yesterday. Maybe this little bird will become one of those memories that she will carry on with a brief encounter sort of with a small gentle life that she will never forget. 맞습니다. 아마 이 우리 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병아리 키우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병아리를 막 이렇게 팔면 안 됐는데 그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넥스트입니다. 나라라 병아리.
1: 육교 유인 애무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

최근에 뒤집어져 있는 매미 사체처럼 보이는 걸 발견하고 혹시나 하고 바로 세웠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뒤집혀 있는 곤충들을 보면 도와줘야겠어요. Last week I found what I thought was a dead cicada lying upside down on a staircase. Just in case I gently turned it over and it was actually still alive. Since then, whenever I see an insect lying on its back, I feel like I should help it. 그런가 하면 언젠가 고속도로 갓길을 하염없이 걷는 비글을 봤는데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On the other hand, I once saw a beagle walking along the shoulder of a highway. I couldn't stop to rescue it, and the guilt of leaving it behind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그렇군요. I guess the guilt feeling, right? I mean, I think we all can relate to it, right? Although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like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But we still feel very guilty that we couldn't have helped the animal. As I said, the term rescue animal, right, means that animals need to be rescued because they cannot really survive on their own. 그렇기 때문에 they need help. 그렇기 때문에 rescue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장수풍뎅이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Those 장수풍뎅이, the rhinoceros beetle. My wife told me the other day that she saw this 장수풍뎅이 sort of upside down, lying on a terrace, righ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걸 이렇게 뒤집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o I guess just like 뽀글님 says, if you see an insect kind of lying upside down, it's maybe good to help them up and have them walk again by flipping it around, I guess, right?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소년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죠.

커피 소년 어른이 되고 싶었죠. Was a song you heard. I guess, yeah, it's always fun to talk about animals, right? You know, we know how much we love animals, right? But at the same time, it's just so heartbreaking to talk about animals in difficult situation and, you know, suffering. 그런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또 다른 생명체를 키우기 전 나의 다수의 아이들이나 잘 챙겨보자라는 주의라서 선물 받은 식물들도 저희 집에 오면 시들시들합니다. 동물은 무척 좋아하는데 키울 자신이 없을 뿐이요. Right. I mean, companion animals is not for everyone. Hailey님 says, you know, I have my hands full with my kids. So it's really hard to kind of raise additional kids. Meaning, you know, animals, right? Additional kids, like companion animals, right? So, but I love animals.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ind of really address the issue, whether you are fit and in a situation to raise a companion animals. 물론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The first impulse is to kind of wanting to adopt them, right? But, you know, think about your situation, your kids, and also allergy you might have. You know, a lot of people have cat allergies too. So, 막 그 고양이 입양했다가 알러지 때문에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So I guess that's why you, when you go to those animal centers, they do quite a check on you, whether you're a fit person or whether you are a member of a fit family to, you know, adopt a certain animal. 확실히 정말 뭔가 이렇게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확실한 어떤 background check을 하죠. 엄격하게 또 그래서 reject 되기도 하고요. I guess that's why they are so strict on those kind of things. Animal Rescue는 아니지만 0921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Wow. So I once helped save a person's life. I know it's not animal, but 근데 이제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이긴 한데요. 0921님 says, 오래전에 차를 타고 한강의 한 대교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So many years ago, I was driving across a bridge over Han River and I noticed a man standing by the railing. His shoes were neatly placed on the ground and he was looking down at the river. Something about the scene didn't feel right. So I immediately called the police. 그날 저녁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신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So later that evening, an officer called to thank me and he told me the man had been about to take his own life. And but thanks to the report, they were able to reach him in time and bring him home, I guess. 그렇군요. That is huge and quite an experience to have in your life, right? To save a person's life, it's just there's nothing like it. 많은 사람,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And thanks to 0921님, I guess that person who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bridge, railing, right, is hopefully living a very good life at this moment. 그 분이 현재 또 이 0921님 같은 분 때문에 또 아주 행복한 또 삶을 살고 계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Kudos to you, 0921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Whenever we see a person in need or even an animal in need, right? You feel the sympathy, right? But it is another thing to act upon it. 뭔가 이렇게 행동에 옮긴다는 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셨네요, 0921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양화대교 신청해 주셨네요, 자이언티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곡이었습니다. So maybe get to one more story sent in by our kittenims and head on to a part four where we have a 동요 weekly segment for today.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동물 구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코로나 시절에 저는 인도에 있었는데 남편의 동료 중 하나가 급히 철수하느라 강아지를 인도에 두고 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꽤 오랫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꽤 오래 혼자 인도에 남아 있었어요. So during the COVID pandemic, we stayed in India and one of my husband's colleagues had to leave India in a hurry and couldn't take his dog with him. As you know, international travel was very restricted for a long time during those pandemic period. So the dog was left behind in India all alone. 그렇군요. 너무 슬픈데요. 거기까지만 들어도. 몇 달 뒤 우리도 대사관 권고에 따라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강아지를 주인에게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아하. Happy ending, I guess, right? A few months later, it was finally our turn to leave India under the evacuation policy arranged by the embassy. When we boarded our flight home, we brought the dog with us and reunited him with his family in Korea.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 저희는 집에 바로 못 가고 격리 호텔로 보내셨는데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다이렉트로 집으로 갔다는. Ironically, while he went straight home with his family, my family was sent to the quarantine hotel. 그렇군요. What a turn of events. 정말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But I'm sure that your colleague, I guess your husband's colleague, must been so grateful that you brought the dog home and have them reunite with the family. 그렇군요. 정말 멋진 스토리네요. 아직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죠? 노래 듣고 와서 또 곡 하나 더 듣고 와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Imagine Dragons, West Coast.

Imagine Dragons West Coast 아까 아주 유쾌한 아주 따뜻한 스토리 보내주신 퇴근하는 프로도님 신청곡 함으로써 또 3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Maroon 5입니다. Won't go home without you.

In a world filled with the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Weekly 시작합니다. If you've been tuning into this segment for a while, you know that I introduce two children's song every week. 매주 두 곡의 동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제 대중음악을 매칭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동요. 첫 번째 동요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죠. 국악 동요 장르의 곡입니다. First song titled 소금을 만드는 맷돌. A mill that produces salt. It is belongs to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 category. 그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 맷돌이 돌며 소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 이 약간의 설화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 대표적인 전래동화인데요. 요술 맷돌에 관련된 설화이죠. So one of the well-known folk tales found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So it is a story of a magical mill that is said to be the reason the sea is salty.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n the story, there is a greedy man who steals this enchanted mill that can produce anything its owner asks for. 한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 끝없이 쏟아내는 이 마법의 맷돌을 훔쳐서 바다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And he escapes by boat, but after ordering it to make salt, he realizes that he doesn't know the magic words to stop it.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until the boat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이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그 바다 밑에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right, and producing, you know, salt. And it's been making salt ever since. That's why the ocean is salty, as the legend put it.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한은선 작사, 민유리 작곡, 조서연 친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Yes, 돌돌돌 돌아라. Such a playful melody too, right? 달콤 달콤 새콤 새콤 온갖 온갖 양념 양념. Kind of fun song to sing after, don't you think? 그죠? 그 가사 한번 볼게요. 돌돌돌 돌아라 맷돌아 round and round you go, little meal. 짭짤한 소금 한 줌 더. Grind me a handful of savory salt. 빙빙빙 돌아라 맷돌아. Spin and spin a little mill. Grind me a whole sack of magical salt. 신비한 소금 한 말 타오. A lot of you know traditional you know children's song 국악 동요 kind of makes a reference to this kind of folk tale 약간 sort of a adaptation of folk tale in a way although this lyric doesn't really go into detail about the whole story 뭔가 이렇게 이 욕심하는 사람이 훔쳐서 이제 바다에 그걸 맷돌을 빠뜨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it does make a reference to that folk tale for sure 그런 의미에서 참 멜로디도 재밌고 따라하기 좋은 그런 동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So I thought hard about you know what kind of matching song would be good. To follow, to listen to after this song. 고민을 많이 했는데, I found this really unexpected song, the Rolling Stones song. 한 번도 못 들어본 곡인데, Salt of the Earth라는, 이 땅의 소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곡인데요. The lyric goes like this: Raise your glass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uncounted heads. Let's think of the wavering millions who need leaders but get gamblers instead. Let's drink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salt of the earth. 누구에게 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땅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롤.

링스톤스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식 있는 그런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Kind of unexpected to hear this kind of lyric coming from these bad boys, Rolling Stones.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Salt of the Earth.

The Rolling Stones, Salt of the Earth, my matching song for 소금을 만드는 맷돌. Rather very contrasting vibe of songs to listen to consecutively, right? Our Kitty names are kind of making the guesses. 어떤 매칭 송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Magic Carpet Ride도 있고요. 또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이 불렀으니까.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of.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하시니까 신데렐라도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큐티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But you will never guess my matching song. 아마도 제가 이 좀 out of the box처럼 그렇게 이 선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만약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큰 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Keep trying, okay? So let's get to our second 동요 song for today. This one is very, I guess, one of the popular songs that the kids sing a lot during, you know, in different events and, you know, contests and whatnot. 마라톤이라는 곡인데요. Very simple message, you know,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Even when I can't see the end of the road, even when I'm running out of breath, I keep running on.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How far have I come?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 길인데.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and this road feels endless.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처럼 나는 달리네. Like the wind that brushes past, like time that never stops, I keep running on. Very simple and, you know, straightforward kind of message, don't you think? 한번 들어볼까요? 현음 중창단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라톤.

큐티님 again making guesses. Skull Wisdom님께서는 달리기가 떠오르지만 이건 아닐 거고. Yes. 방금 바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은 아닐 거예요. If you think of a song that comes to your mind right away, probably that is not it. I won't be going for those songs. 태그라는 프로더님께서 윤상의 달리기가 in the box라면 저는 out of the box로 라디오의 creep이라고 run run run. That sounds very out of the box, but not my kind of out of the box. I would have to say. 좀 저는 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곡을 찾아봤습니다. My matching song is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If the marathon song that we heard is about like, you know, self-initiative and motivation to get to the destination, whereas this Beatles song, Long and Winding Road, right, talks about this, you know, a plea that you make, right, to your loved ones. Take me there, to your home, to your door, through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그 길고 굽이진 길을 통해 당신의 집 앞 문까지 데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이 셀프 이니시티브 메시지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간다 마라톤도 길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Anyways, that is my matching song. Beatles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Beatles, A Long and Winding Road, my matching song for marathon.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억지스러운 코너입니다. 이 코너 자체가. Next time I will try to give hint so that you can kind of think about, you know, I could, you know, give you some hints like, you know, whether it's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or whatno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segment and also today's show.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하면은 뭐 달리는 곡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곡으로 매칭을 했겠죠. 이 블러의 Song 2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with the 달리는 song. This is Blur Song 2.

It's funny,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tell people who we are when they're usu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we consistently do instead. And maybe our actions have been introducing us all along. So let's make today less about making an impression and more about making a genuine connection.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아마도 이미 전달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Morning Groovers. It is a rainy Monday morning, at least here in Seoul area,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while heading out today.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은, 정말 정말 짧은 휴가를 일찌감치 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So I had an early vacation and I just came back yesterday. It was really a short vacation. I'm kind of like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was short.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놀라고 적응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날 이제 막 집에 올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짧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7월 말에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So if you are planning for any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Or if you happened to already, you know, visited other locations for your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as well. Because we are live today. 주로 월수금 생방이지만 이번 주는 화수목 연달아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So we're going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or this week. So please remember that. I'm pretty sure that you've already put it on your calendar. 이미 캘방을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We're trying to get our viewable radio on at this moment, so I hope that gets worked done. 보이는 라디오 가동하려고 지금 시도 중이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는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show your patience just a little bit. Hopefully we can get it done during the show. 좋습니다. Let's see who are here. 화요일 생방송 아침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Summer PD님. Welcome, welcome. Dr. Paper, 어서 오시고요. Kim's Fam, Morning Groover. Buenos dias. Ooh, some Spanish over there. Summer PD님, 송정해수욕장에서 영화 한 편 찍고 오신 것 같은데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그곳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took a guess. You think that I visited 송정해수욕장, but that's not it. 땡. 아, 간만에 TMI 퀴즈 갈까? 간만도 아니긴 한데. 저는 어떤 해수욕장에 갔다 왔을까요? So the place that I was at was 고성. 속초 위쪽에 있는 고성에 갔다 왔거든요. There were just so many nice beaches out there. You don't have to go to those main beaches, everyone. You can just go to any type of beach. 어딜 가든 해변이어가지고 되게 놀 곳도 많고 정말 시원하고 막 물놀이 하면서 물이 좀 차가웠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뭐 놀기에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해수욕장 갈게요. 상민님, 굿모닝 모닝 그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에 오셨네요. 굿모닝, 요즘 너무 더워서 하루 한 끼 외식하고 있네요. It's really hot these days, so I am eating out at least once a day. 진짜 덥죠? 아니, 날씨도 비 때문에 꿉꿉한데 온도가 막 30도 이상이니까 진짜 그 무더위가 진짜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So it's gonna be a tough weather, morning groovers. I guess throughout the week. It's humid, but at the same time, the temperature is pretty high. So we have to survive this whole entire summer heat, everyone. So stay hydrated, drink lots of water, everyone. Don't go outside if you don't really have to. 최대한 실내에서 또 수분 보충도 많이 하시고 또 비도 오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조심 보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veryone, please remember, it's always important to be safe.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shall we? 우리 이제 넘어가 볼까요? We're gonna go and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은요,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정말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가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침에는 좀 머리를 이렇게 좀 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Because our brain is not fully waken up in the morning time, so we gotta get, you know, thinking, and just try to get our brain work done.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주고 생각지도 못하는 주제를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뇌를 막 주물럭주물럭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So get thinking, everyone. I wanna know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has stayed with you. I wanna ask you,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It could be by someone else, someone completely random, or it could be by your closest friends, your family members, and so on. Let's all think about it and get our brain work done. 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짜 초보 운전이었을 때 TBS 주차장에 있던 일이었어요. So I was not a good driver back then. It was like few years back then, actually. Almost 10 years ago, actually. But I still remember. Surprise! So I was struggling trying to park in the parking lot. 여기 TBS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인데도 제가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끙끙대던 때가 있었어요. And you know when the car approaches you right behind you when you're trying to park somewhere, you get really nervous because, you know, some people are rather impatient. 그래서 괜히 저 사람 짜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면 또 더 잘 안 되잖아요. So obviously I was having some hard time trying to park. 근데 뒤에서 어떤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It was like a nice, very gentleman. 굉장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셨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뒤로 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주차를 도와줬던 분이 생각이 나요. So he was really generous to get off this car and try to help me park my car. And I still remember that. 누구셨을까? 여기 직원분이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작은 행동이죠. 짜증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있고. What else is there? Oh, also when traveling, when you encounter someone who kind of shows their nice behavior, you remember that for a very, very long time. So when I was in New York traveling, I was carrying this huge luggage. And by that time, I didn't have enough money. So I had to take the subway all the time, even though I had to carry that huge luggage. 굉장히 큰 거의 이민 가방 같은 거를 제가 들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I guess it was near Wall Street Station. There was this gentleman again. 자꾸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이 나오네요. Wearing a nice suit. I guess it was he was on his way to work. 아마 출근을 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Do you need help?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지만 고맙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을 보냈더니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고 정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So he actually ran through the stairs carrying that huge heavy luggage that I was trying to carry. And then he actually just helped me just like that on his way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와달라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내 가방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뿐히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let me know. What is a small action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기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행복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굿모닝 기분 좋게 인사 건네주세요. And with a little smile on your face, on your beautiful face, there you go. 아, 좋아요.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요, 여러분. We have a message by 0859, a new morning river. 이 문자가 오늘 아침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두배 이상 늘어난 출근길, 유일한 낙이 모닝그루브 생방송이라는 마송 중에 윈터쌤. 지금도 운전하며 듣고 있을 텐데요. 썸머피디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TBS도 화이팅입니다. 부흥 중에 제이미가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I hope this text message brings a little touch of warmth this morning. Miss Winter from Masong Middle School says that her only joy on her commute, which has more than doubled this semester, is Morning Groove live broadcast. And she's probably listening while driving right now. So, Summer, please give her a word of encouragement. Cheer up. Oh, this is a very nice and warm message to start with this morning. 아침에 또 시작부터 되게 따뜻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성중학교 파이팅이고요. 마성중학교에서 이제 윈터쌤 과 제이미님께서 같이 이렇게 모닝그루브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기가 좀 넘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 진짜 겸손함이 이렇게 안 돼요. It's so hard to be a modest. 어쨌든 출근길이 많이 늘어났죠. 차들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막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몇 분께서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It's just so beautiful to see each other cheering each other. And sending these warm messages.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개를 해줌으로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0859 모닝그루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마송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 문자 보내드릴게요. 마송정 파이팅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A reminder of today's question.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ose small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hat are those? 여러분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A complete random person might have approached you and helped you. Without, you know, expecting anything.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So, since 부흥 중 Jamie requested a song, I guess by 소녀시대, we have picked this song for you. Here is 소녀시대 with 다시 만난 세계.

And of course, our 반장님, 모닝 그루브를 항상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반장님, Young H 모닝 그루브 is here. Welcome, welcome, 반장님.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착석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Now, let's get to MG Q&A.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oh, so 감동! 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Finally, we have some messages. 1010, aka Chenny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20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방을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완전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야, 너 노래 진짜 못하더라. 고맙다. 뭐야?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야. Oh my gosh, this is fun. So it's been more than 20 years. My close friend was completely tone deaf, and back then going to a 노래방 was a huge trend and the only real form of entertainment for us. But the friend who was absolutely hated singing, the day before I joined the military, my friend asked me to go to 노래방 and si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I guess, for me. And I still remember that exact moment, my friend who was tone deaf. My friend, you were really terrible at singing. By the way, thank you. 열심히 또 불렀는데 감동을 받긴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뭔가 그 군대에 대한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 본인들만의 그 감성이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Although I'm not able to understand or sympathize with you completely 100%, I'm pretty sure that guys here in Korea, when they talk about military, they can get all sentimental and emotional. I guess that was exactly that emotional moment for you. 딱 뭔가 그, 아, 이제 난 군대 곧 가게 될 텐데 친구가 나를 왜 이런 노래를 불러주다니 이제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때 막 감동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친구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또 완벽한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요. 20년이 더 지나도 꾸역꾸역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제 마음 조금이나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닌가? 저 위해 신나서 혼자 부르는 건가? 어찌됐건. 이런 건 감동이에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였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대만 가족여행 갔을 때 타이페이 지역에서 연등을 날리기 위해서 루이팡역을 거쳐서 핑시라는 곳에 가야 했는데 타이페이역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 줬을 때 감동받았었어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친절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I went on a family trip to Taiwan, when we were lost because Taipei Station was a bit complicated, a young couple approached us and kindly guided us on where to go, which deeply touched me. And the people in Taiwan were very kind. So that gave you a huge impression, you know, meeting those kind people when you're abroad. 뭔가 헤매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치를 채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help me, you know. People basically know that you need help.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바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너무 고맙잖아요. 당시에 막 길을 모르는데 알려주고 이러면.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I've never been to Taiwan before, but I heard that they are really kind to Korean people at least.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도록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여행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친절함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역잘 찾아가셨군요.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마운데 가끔 안 고마울 때도 있기는 해요. 사진을 너무 못 찍으면. 저 예전에 어디 연등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진 좀 찍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셀카로 막 찍고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this like couple approached us and they actually suggested first if we wanted a picture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막 뒤로 가시라 그러고 they were like oh come forward oh try this pose go to that side you two split apart and they were giving me all these kind of directions. So I thought he was literall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와, 전문 사진가이신가 보다. 뭔가 릴스 전문적으로 찍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정말. 그래서 우리 네 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이었는데 완전 우리 위주로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정말 사진도 못 건지고 괜히 포즈 취하느냐고 더운데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it was still nice. He was just being kind, right? Anyways, morning viewers, let's keep talking.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And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That i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원량 대표 아적심 was 장국영 with A Thousand Dreams of You. And this selection of music just took us to Taiwan for a minute at least. We got to experience that country indirectly. 간접적으로 또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 All righ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짐이 장난이 아닌데요. 낑낑거리면서 가로치고 사실 으쌰 하고 다 들긴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베까지 들고 올 때 좋아주시는 입주민 아버님 그리고 엘베를 잡아주셨던 모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people trying to, you know, show their kind gesture when you're carrying those, you know, heavy luggages and also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I mean, it's gonna only take 3 seconds, but if they do that, you feel totally grateful. 진짜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잡아주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와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러면은 고맙게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You know,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asking for help, if you're carrying something,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and a default for all of us? It's good to be thankful, but if that's the default, everybody would be happy.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막 감동받잖아요. 막 바바밤 막 배경음악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막 와, 저 사람 정말 최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막 그냥 쓱 다치게 그냥 놔버려두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지 밖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없던데 다들 나한테 잘 안 해주던데 이럴 수는 있지만 또 곰곰이 과거를 거슬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So let's all get back to our thinking.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You know, who has been nice to you? Which random person has been nice to you? What kind of random kind action have they been showing you?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eanwhile, we're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Lady Gaga, Bruno Mars, Die With A Smile.

0: Welcome back and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You can tune in to our radio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watch me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Let me know how you're starting your day today at this moment.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oday. Because you can always talk to me by leaving your comment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 저한테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rjun Morning Groover greeted.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Arjun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t's never too lat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그리고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So this is regarding MG Q&A 굿모닝입니다 40년 전에 친구랑 부산 여행으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 그때는 중간에 음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주스를 부탁하고 친구도 같은 거 시키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얼마인가요?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에 모든 분들 웃으며 하루 화이팅 하세요. So 40 years ago, I was traveling to Busan back then. They used to serve drinks during the flight and I asked for juice and my friend ordered the same thing. But then suddenly pulled out their wallet and asked how much is it and everyone who was there burst out laughing.
1: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보신 분들이 다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기억에 나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전인데도 가끔 만나면은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요즘엔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요즘에는 저는 Can I please have some tomato juice? 이러면은 딱 받고 나서는 Hey, it's not free. $3?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로 이제 운행되는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꺼내죠. 카드에다가 이거 꽂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 내는 게 현실이라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감동받았던 순간 오늘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좀 이런 주제 할 때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You know, isn't the world beautiful? Filled with so many kind and lovely people showing their kind gesture. 막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순수한 착한 그런 행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You know, I think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to be talking about all of this. So what is the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이런 날만큼은 사연이 정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for you. 오늘 Lyrics Gone Wrong. 오늘도 출연자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리고 노래 제목 맞추는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아침 같이 만들어 보아요. Now here is Eclipse. Run, run!

0: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e'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록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 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 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no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 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김희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ewer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희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대꾸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 킬러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그러니까요. 이런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법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 i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 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줬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 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 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여행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d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요 정답 2 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 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저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Q&A.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 4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ur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 a.m. 죽어도 못 보내.

It is the 14th of July, Tues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Expect another hot and humid day with feels like temperatures reaching around 33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rain will gradually spread nationwide. By tomorrow,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are expected to receive 30 to 100 millimeters of rai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Jeonbuk can expect 30 to 80 millimeters, while Gwangju and Jeonnam are forecast to see 20 to 60 millimeters. Daegu, Gyeongbuk, Busan, and Ulsan are likely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From tonight onward, the heaviest rain is expected across central regions and the Jeolla area, where downpours of 20 to 50 millimeters per hour are possible. Some storms may also bring strong winds, thunder, and lightning, so please watch for localized flooding, overflowing streams, and slippery roads. Despite the rain, the heat and humidity will remain, making it feel quite uncomfortable. Afternoon highs will range from 28 to 37 degrees Celsius, wit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31 degrees Celsius in Chincheon,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9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9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update. So, a message from our sunset morning groovers. We're expecting some sunset, but looks like we're not for today, at least, sadly.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죽어도 못 보내 summer 누나 팔색조 부케 summer 누나는 죽어도 못 보내 이라고 해주셨고 다음에는요, 숙취해소가 덜 된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취해서 고백하는 부캐,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짧은 휴가 뒤에 썸머 누나가 이렇게 생방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라고 I think they answered our MGQ&A question already.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after a vacation, I'm already touched by all of that according to Sunset Morning Groover. And for next time, you're expecting me to do a little, you know, hungover and drunk acting for this lyrics gone wrong segment? I don't think so. 전 요거만큼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 그 항마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예전에 연기 수업을 모닝그룹에서 들었었는데 이 이러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취중 고백하는 그 연기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it's giving me this huge cringe. So I don't think I can pull that off ever.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막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저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자도 될까요? 방송에서? That is real me. 제 본 모습은 약간 그거라서 막 취중 고백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왜 취중 고백을 하지? 안 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 오케이 또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아, 오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런 연기를 하기에는 여기 모닝그룹은 출연하겠다고 줄 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연출자로서 네,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언제나 또 이렇게 분위기에 맞는 띵곡들 신청을 잘 해주시는데 Today, 체육부장님 requested this song. This is Smash Mouth All Star.

That was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is already the mid-July?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할것 같은데 저는 벌써 끝나버렸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 이제 끝이네? 그 뭐야?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I was talking to 박은혜 팀장님 today in the morning and she's still planning her summer vacation for the end of this month. 뭐 그때가 이제 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가시니까 저는 지금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남들의 계획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가셨으면은 간 만큼 최대한 즐겁게 노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투지 마시고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guys all going?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Do you guys prefer to go somewhere where it's kind of like isolated, where it's not really crowded? 그런데 찾기가 거의 뭐 눈치 게임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를 전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I don't know. Now I feel a little stressful when I go to a place like filled with so many people. So you know, like we have to go to those like popular restaurants when we are abroad or when we are just traveling somewhere in Korea. 유명한 맛집을 가고 싶어서 딱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 있고 막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So it's really hot. So I don't know. If you're planning on starting a business, why not try to open up a restaurant right next to those hot places? 사람들이 덥고 지치면 또그 옆집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고 그 다음날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몸 일부분에 약간 두드러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TMI죠. So I'm trying to find a dermatologist, but it's really not easy because all of them are like focused on skincare these days.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이 가려움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이제 막 피부관리, 막 스킨케어 이런 쪽이어가지고 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re going liv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ll, so we can all talk about the summer vacation plans and everything. So we have some time. Don't worry, I'll b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화수목 생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ne last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by 6497.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말 친구들은커녕 가족들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늘 전화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의 끈을 이어가는 게 작지만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just requires one single phone call or even a text message if you're so busy. It's not easy to meet up. Now I can totally feel that.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전화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You know, they have their own life going on family. Sometimes it's making me think like, what is life? If we're not able to meet our friends, if you're not able to enjoy and always focus on working, what is life? But anyways, during all of those chaos and everything, that one phone call can really make your day.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 좀 자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남겨보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another live session tomorrow.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Morning Groover, Green Day 21 Gun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Well, watch out for that rain. Goodbye, Morning Groovers.

everyone's messages, I could really feel how much compassion we all have for animals.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저의 알고리즘이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 건지 정말 너무 많은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 lately my social media feed has been filled with the stories of abandoned animals, you know, especially dogs and cats. Maybe it's just my algorithm, or maybe these cases are genuinely becoming more common these days. 이 아이들이 버려지고 또 그런 아이들을 누군가가 구조하고 뭐 임시보호 릴레이를 하고 입양 공지글을 또 올리기도 하고 안간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You know, I keep hearing those rescue stories, right? People taking turns, providing, you know, temporary foster care. We call 임시보호, 임보라고 하죠. And posting adoption notices for people on social media. And, you know,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help these animals find a safe and loving home.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동물 학대, 이 정말에 대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나 영상들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I also come across heartbreaking photos and videos of animal abuse, things that are just really difficult to even believe, actually. 요즘 그런 일들이 특히 많은 건지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힘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I'm not sure if you're seeing more of these incidents than before or if the social media is simply making us be more aware of them, right? Either way, you know, animal welfare is something really worth thinking seriously about, I think, especially these days. 이 자력으로 생존하기 힘든 동물들, 자기 힘으로만 생존하기 힘든 그런 동물들, 그리고 또 방치되고 유기되는 이 동물들에 대한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o many animals, you know, obviously can't survive on their own, right? So too many are just being abandoned or neglected. It feels like we need stronger systems or, you know, better support to protect them. 우리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반려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정말 인생의 위로를 받을 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잖아요. 사랑을 주는 아이들인데 그 크기만큼이나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thinking about how much love and support that we get from our companion animals, I think it is, deservingly so that we give them enough attention and care.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이 구조의 경험이 있으시진 않겠죠. 뭐 많은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동물을 구조한 경험 또는 구조가 필요한 아이들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scued an animal or witnessed a situation where they need some rescue effort? We'd love to hear your stories.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듣고 싶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오셔서 채팅방에서 남겨주시거나 또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아까 그 아기새가 아기새를 생각하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Jeffrey Osborne입니다. On the Wings of Love.

Jeffy Osborne on the Wings of Love였습니다.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animals, especially companion animals, and want to hear your stories of rescuing animals yourself, or if you have heard a story, that would be great to hear. 0921님께서 1013 생방을 듣다 보면 가끔 진작 생계형 일을 50 전에 은퇴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아침에 여유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하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주어진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hen I listen to 101 to 103 live, I catch myself thinking I should have retired when I turned 50. Maybe then I could have enjoyed the show a bit more with peaceful mind. But that's not my reality, so I will just do my best today with the life I've been given. 50 전에 은퇴하신 것도 정말 훌륭하죠. I think I know a sister, 아는 누나, right? She retired, I think, 40대 후반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약간 뭔가 조금 이제 머티리얼한 것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 어떤 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I guess it's not for everybody, 그죠? I know it's not the topic for today, but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또 retire 하면은 삶이 너무 무료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 guess to each their own, right? So, want to hear your animal rescue story.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이 감동적인 게 you know 임시 보호 is a term that we use, right? The temporarily foster care. 임보라고 하죠. You see a lot of stories of 임시 보호 meaning that you know not everyone is in a situation to raise a certain you know animal. 물론 구조는 했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키울 수가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우진 못하고 잠시라도 임시 보호를 함으로써 다른 또 한 사람이 임시 보호를 하는 곳을 넘겨주고 그런 릴레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릴레이를 하는 그런 거 너무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just very heartwarming to see people from one foster home to another to keep this going so that these kids, not kids, these babies can find a home.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기다리도록 할게요. 신현희와 김루트의 곡인데요. 날개.

0: replied was 제니님. 근데 어제 아기 새를 보내주며 어린 시절 키우던 병아리가 생각났어요. So the little bird actually ended up, you know, passing the rainbow bridge. 어저께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Sad, sad story. 병아리가 생각이 났다고 그 아기 새를 보내주면서. So yesterday, little bird kind of reminded me of the chick that I raised when I was a child. 그리고 이렇게 작고 여린 존재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구나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랫동안 울었던 우리 딸에게도 작고 여린 존재와 짧지만 함께한 기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 또 병아리를 생각하면서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So made me realize that almost everyone carries this kind of childhood memory of a tiny, you know, fragile life they once cared for. And that I thought about my daughter who cried for such a long time yesterday. Maybe this little bird will become one of those memories that she will carry on with. A brief encounter, sort of, with a small, gentle life that she will never forget. 맞습니다. 아마 이 우리 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병아리 키우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병아리를 막 이렇게 팔면 안 됐는데 그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Next입니다. 나라라 병아리.
1: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p.m.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as Boyner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또 이야기들 함께 나누실 수 있고 as you might have noticed a lot of our warm greetings from our kitty님s awaiting you if you enter our open chatting room. 그래서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연락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So your song requests, the stories or shout outs, you know, send them all my way, you know, just a little check-in message would be great as well. So talking about animal rescues and just the overall situation with animal welfare these days. You know, we're seeing so many, stranded animals. And as much as there are, suffering animals, we definitely see as much human effort to, keep them going, to find a place for them, where they can live, happily ever after. 그런 아무래도 이 뭐라고 할까요? 반려동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s for a fact. I think we're seeing more and more companion animals these days.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it wasn't as popular thing to do to have a companion animal. But these days, like maybe I'll say one out of two households have a companion animal, it seems like. 그죠? 거의 한 집 건너서 반려동물이 있는 것을 보면은 it is, has been quite popularized, to live with a companion animal. 근데 그렇게 빨리 이렇게 반려동물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awareness는 그만큼 같이 또 이렇게 성숙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s why we're seeing sort of those transitional kind of periods where all these kind of things happens, I think.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social media is doing a great job of making that happen.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또 소셜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다 보면은 아, 저게 잘못된 것이고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또 그런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Let's get to a story. 뽀글님께서는 지난주에 계단에 뒤집어져 있는 매미 사체처럼 보이는 걸 발견하고 혹시나 하고 바로 세웠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뒤집혀 있는 곤충들을 보면 도와줘야겠어요. Last week I found what I thought was a dead cicada lying upside down on a staircase. Just in case I gently turned it over and it was actually still alive. Since then, whenever I see an insect lying on its back, I feel like I should help it. 그런가 하면 언젠가 고속도로 갓길을 하염없이 걷는 비글을 봤는데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On the other hand, I once saw a beagle walking along the shoulder of a highway. I couldn't stop to rescue it, and the guilt of leaving it behind stayed with me for a long time. 그렇군요. I guess the guilt feeling, right? I mean, I think we all can relate to it, right? Although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Like, 뭐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But we still feel very guilty that, we couldn't have helped the animal. As I said, the term rescue animal, right, means that, animals need to be rescued because they cannot really survive on their own. 그렇기 때문에 they need help. 그렇기 때문에 rescue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장수풍뎅이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Those 장수풍뎅이, the rhinoceros beetle. My wife told me the other day that she saw this 장수풍뎅이 sort of upside down, lying
on a terrace, righ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걸 이렇게 뒤집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o I guess just like Bogolim says, you know, if you see an insect kind of lying upside down, it's maybe good to, you know, help them up and have them, you know, walk again. By flipping it around, I guess, right?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소년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죠.

커피 소년 어른이 되고 싶었죠. Was a song you heard. I guess, yeah, it's always fun to talk about animals, right? You know how much we love animals, right? But at the same time, it's just so heartbreaking to talk about animals in difficult situation and, you know, suffering. 그런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또 다른 생명체를 키우기 전 나의 다수의 아이들이나 잘 챙겨보자라는 주의라서 선물 받은 식물들도 저희 집에 오면 시들시들합니다. 동물은 무척 좋아하는데 키울 자신이 없을 뿐이요. Right. I mean, companion animals is not for everyone. Hailey님 says, you know, I have my hands full with my kids, so it's really hard to kind of raise additional kids. Meaning, you know, animals, right? Additional kids, like companion animals, right? So, but I love animals.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ind of really address the issue, whether you are fit and in a situation to raise a companion animals. 물론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The first impulse is to kind of wanting to adopt them, right? But, you know, think about your situation, your kids, and also allergy you might have. You know, a lot of people have cat allergies too. So, 막 그 고양이 입양했다가 알러지 때문에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So I guess that's why you, when you go to those animal centers, they do quite a check on you, whether you're a fit person or whether you are a member of a fit family to, you know, adopt a certain animal. 확실히 정말 뭔가 이렇게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확실한 어떤 background check을 하죠. 엄격하게 또 그래서 reject 되기도 하고요. I guess that's why they are so strict on those kind of things. Animal Rescue는 아니지만 0921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Wow. So I once helped save a person's life. I know it's not animal, but 근데 이제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이긴 한데요. 0921님 says, 오래전에 차를 타고 한강의 한 대교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So many years ago, I was driving across a bridge over Han River and I noticed a man standing by the railing.

His shoes were neatly placed on the ground, and he was looking down at the river. Something about the scene didn't feel right, so I immediately called the police. 그날 저녁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신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So later that evening, an officer called to thank me, and he told me the man had been about to take his own life, and but thanks to the report, they were able to reach him in time and bring him home, I guess. 그렇군요. That is huge and quite an experience to have in your life, right? To save a person's life, it's just there's nothing like it. 많은 사람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And thanks to 0921님, I guess that person who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bridge railing, right, is hopefully living a very good life at this moment. 그 분이 현재 또 이 0921님 같은 분 때문에 또 아주 행복한 또 삶을 살고 계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Kudos to you, 0921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Whenever we see a person in need or even an animal in need, right? You feel the sympathy, right? But it is another thing to act upon it. 뭔가 이렇게 행동에 옮긴다는 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셨네요, 0921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양화대교 신청해 주셨네요, 자이언티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곡이었습니다. So maybe get to one more story sent in by our kittenims and head on to a part four where we have a 동요 weekly segment for today.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동물 구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코로나 시절에 저는 인도에 있었는데 남편의 동료 중 하나가 급히 철수하느라 강아지를 인도에 두고 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꽤 오랫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꽤 오래 혼자 인도에 남아 있었어요. So during the COVID pandemic, we stayed in India and one of my husband colleagues had to leave India in a hurry and couldn't take his dog with him. As you know, international travel was very restricted for a long time during those pandemic period. So the dog was left behind in India all alone. 그렇군요. 너무 슬픈데요. 거기까지만 들어도. 몇 달 뒤 우리도 대사관 권고에 따라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강아지를 주인에게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아하. Happy ending, I guess, right? A few months later, it was finally our turn to leave India under the evacuation policy arranged by the embassy. When we boarded our flight home, we brought the dog with us and reunited him with his family in Korea.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 저희는 집에 바로 못 가고 격리 호텔로 보내셨는데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다이렉트로 집으로 갔다는. Ironically, while he went straight home with his family, my family was sent to the quarantine hotel. 그렇군요. 와, what a turn of events. 정말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But I'm sure that you know your colleague, I guess your husband's colleague, must have been so grateful that you brought the dog home and have them reunite with the family. 그렇군요. 정말 멋진 스토리네요. 아직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죠? 노래 듣고 와서 또 곡 하나 더 듣고 와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Imagine Dragons, West Coast.

Imagine Dragons West Coast 아까 아주 유쾌한 아주 따뜻한 스토리 보내주신 퇴근하는 프로도님 신청곡 함으로써 또 3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Maroon 5입니다. Won't go home without you.

In a world filled with the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Weekly 시작합니다. If you've been tuning into this segment for a while, you know that I introduce two children's song every week. 매주 두 곡의 동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제 대중음악을 매칭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동요. 첫 번째 동요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죠. 국악 동요 장르의 곡입니다. First song titled 소금을 만드는 맷돌. A mill that produces salt. It is belongs to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 category. 그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 맷돌이 돌며 소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 이 약간의 설화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 대표적인 전래동화인데요. 요술 맷돌에 관련된 설화이죠. So one of the well-known folk tales found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So it is a story of a magical mill that is said to be the reason the sea is salty.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n the story, there is a greedy man who steals this enchanted mill that can produce anything its owner asks for. 한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 끝없이 쏟아내는 이 마법의 맷돌을 훔쳐서 바다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And he escapes by boat, but after ordering it to make salt, he realizes that he doesn't know the magic words to stop it.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until the boat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이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그 바다 밑에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right? And producing, you know, salt. And it's been making salt ever since. That's why the ocean is salty, as the legend put it.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한은선 작사, 민유리 작곡, 조서연 친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Instead, let's drink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salt of the earth. 누구에게 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땅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롤링스톤스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식 있는 그런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Kind of unexpected to hear this kind of lyric coming from these bad boys, Rolling Stones.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Salt of the Earth.

Rolling Stones, The Salt of the Earth, my matching song for 소금을 만드는 맷돌. Rather very contrasting vibe of songs to listen to consecutively, right? Our kittenims are kind of making the guesses. 어떤 매칭 송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Magic Carpet Ride도 있고요. 또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이 불렀으니까.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of.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하시니까 신데렐라도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큐티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But you will never guess my matching song. 아마도 제가 이 좀 out of the box처럼 그렇게 이 선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만약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큰 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Keep trying, okay? So let's get to our second 동요 song for today. This one is very, I guess, one of the popular songs that the kids sing a lot during, you know, in different events and, you know, contests and whatnot. 마라톤이라는 곡인데요. Very simple message, you know,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Even when I can't see the end of the road, even when I'm running out of breath, I keep running on.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How far have I come?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 길인데.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and this road feels endless.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처럼 나는 달리네. Like the wind that brushes past, like time that never stops, I keep running on. Very simple and, you know, straightforward kind of message, don't you think? 한번 들어볼까요? 현음 중창단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라톤.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You know, you keep going. You know, just you keep going at it, and you get there eventually. 아주 동요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message for children. So, my matching song. Our Q teams are again making guesses. School Wisdom님께서는 달리기가 떠오르지만 이건 아닐 거고. Yes. 방금 바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은 아닐 거예요. If you think of a song that comes to your mind right away, probably that is not it. I won't be going for those songs.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윤상의 달리기가 in the box라면 저는 out of the box로 라디오의 creep이라고 run run run. That sounds very out of the box, but not my kind of out of the box, I would have to say. 좀 저는 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곡을 찾아봤습니다. My matching song is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If the marathon song that we heard is about, like, you know, self-initiative and motivation to get to the destination, whereas this Beatles song, Long and Winding Road, right, talks about this, you know, a plea that you make, right, to your loved ones. Take me there, to your home, to your door, through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그 길고 굽이진 길을 통해 당신의 집 앞 문까지 데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이 self initiative 메시지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간다 마라톤도 길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Anyways, that is my matching song. Beatles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my matching song for marathon.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억지스러운 코너입니다. 이 코너 자체가. Next time I will try to give hint so that you can kind of think about, you know, I could, you know, give you some hints like, you know, whether it's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or whatno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segment and also today's show.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하면은 뭐 달리는 곡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곡으로 매칭을 했겠죠. 이 블러의 Song 2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Remember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with the 달리는 song. This is Blur Song 2.

0: 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1: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그리고팔로알토的 Good Day， 首尔
1: 明天见，祝你拥有愉
0: 快
1: 的
0: 一
1: 天。
0: 天

몸에 좀 좋은 음식을 잘 이것저것 영양가 있게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먹지 않는 것, 속을 좀 비우는 것, 이런 게또 건강에 도움될 때가 많잖아요. 공복 시간을 좀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금 제가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공복 싫으다, 이런 표정으로 누가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밖에서. 근데 막 배가 부른 느낌보다는 약간의 그 공복 있는 느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예. 꼭 근데 이게 우리 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I mean, maybe we have been treating life like a shopping cart, always adding and just rarely removing. But some of the best upgrades don't come from getting more. I think they come from letting go of what we no longer need. So if you can just clear one little space today, whether in your room or in your mind, in your fridge, that might be enough to make the whole day feel a lot lighter.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비워내면서 조금 가벼운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오프닝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가셔서 TBS EFM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So visit our channel, TBS EFM, and also please subscribe. And over there, you'll be able to watch me live on Visible Radio. 오늘은 처음부터 굉장히 또잘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So I'm very satisfied. It's running really, really well from the very start of the show. So I'm very happy and satisfied about that. 자, 그리고 약간의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티가 별로 안 나나요? 약간 바꿨는데. I actually added a little bit of curl on my hair. Because I have some extra time in the morning. 약간 드라이 방식을 좀 바꿔봤는데, 몰라보시겠어요, 밖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죠. 저는 이렇게 몰라보면 조금 섭섭해가지고.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딱 보셨는데, 뭐요?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이러실 순 있는데, 저한테는, It's a big difference, okay? All right. Let's go ahead and check out our lovely Morning Groovers messages. 오늘 1등으로 출석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Good morning, 반장님. 매일매일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 뭔가 조금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인사는 잘 건네주시는데, 뭔가 저를 덜 놀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But anyways, I hope you have a happy day. Wonderhub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Good morning입니다. 귀여운 티봉이랑 맞아요. I am currently cuddling 티봉이 because he's like the cutest ever. And it's a little chilly inside the studio. 그래서 가끔 좀 추울 때마다 이 벨벳 소재의 티봉이를 가끔 안고 있어요. Because I forgot to bring my extra jacket. Dr. Paper, good morning. 그리고 선샘 모닝 그룹 오셨고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2시간 동안 함께 달려보아요. 그러니까요. I mean, 2 hours is kind of a long time, but also a short time. Depends on how you define it. 뭐, 2시간 정도면은 사실 맘만 먹으면 차만 안 막히면 저기 동해안도 갔다 올수 있잖아요. 참,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What's most important is how you spend that given times. And it's gonna be awesome with you, Morning Groovers.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굿모닝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도 안녕하시죠? 전 너무너무 안녕한 오늘입니다. 상민님, 굿모닝 모닝 그루버스, 앤 펭귄 킬러님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고요.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all the way from the Central Europe, 유럽에서 청취하고 계신 Benz Burrell says, Have a great day, everyone. You too, Benz. Isn't it really hot over there? I hope you stay safe, hydrated, and everything. Please try to be safe out there if you are suffering from that heat.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좀 꿉꿉하기는 한데, 우리 마음만큼은 좀 뽀송뽀송하고 그런 아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hitting me up to sharp1013.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You can say anything you would like to me. You can always participate in our show as long as you're tuned in. So, waiting for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move on to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So it's gonna be all about throwing away today.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right now,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just let go of one thing today, what would it be? 그렇죠. 비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태까지 좀 묵혀뒀던 것, 이것만큼은 좀 버리고 싶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many receipts inside your wallet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Those might be unnecessary, right? 슬프게도 지갑에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영수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꼬깃꼬깃한 그런 영수증들. 그런 거다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oh, makeup products that are expired.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I also have some of those inside my drawers and I just don't know what to do. 은근히 또 화장품 잘 버리는 편이기는 한데, 뭐 샘플이며,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런 거는 좀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많이 지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And also some shopping bags that you have been collecting because you thought that they might be necessary. 쇼핑백 은근히 많이들 모아두잖아요. 근데 모아둔 거에 비해서 나중에 별로 쓸 일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제 차에 있는 그 세차 티켓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Because they're also expired. So tickets to get my car washed, yeah, they're all expired. They come out in those receipts forms, and I don't need to use them anymore because the days are expired.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Oh my gosh, I have to confess, everyone. I have to empty out my fridge because, ooh, I have some of those sauces that are expired. 그래서 냉장고 안에 좀 버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과일을 썩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양념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날짜가 지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냉동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Oh my gosh. 여러분, 저 되게 인간미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morning groovers, yes, this is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oday. 지금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나요? If you could get rid of one thing, you know, what would it be? Let me know.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Sigala and Ella Yuri. Came here for love.

Good morning, 여러분.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and Benny,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Summer Pretty. So pretty today, and morning viewers. Oh, thank you, thank you. So I guess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I love this kind of compliments. 이런 칭찬 100점 만점 1000점입니다. 감사해요. 7641 morning viewer says,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와서 차 타고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출석합니다. 이따가 8시 넘어서 출근할 때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you are having quite a busy morning and you will tune in at 8 o'clock today in the morning. 꼭 오실 거죠? 저 우키키키 모닝그룹만 찾을 거예요. 8시에 아셨죠? 저한테 내뱉은 말은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아직도 막 비 오고 이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습기도 빨리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So always be careful when you're driving on the road. Okay, so let's read more messages regarding our MG Q&A. Our new Morning Groover 7298 Morning Groover responded. 저는요, 남을 신경 쓰는 예민함을 버리고 싶어요. I wish I could stop being so sensitiv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kay, so it's about your character, your personality, and one of your personalities, you want to be less sensitive to other people. I know, right? Totally, absolutely. Because you just cannot carry on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if you're acting this way. I'm a sensitive person myself too, so I totally feel you. 제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사실 누구나 떠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이 좋았어 가자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건매사를 하면서 막 되게 회식을 즐겁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막 위하여 막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I was just with my friend quietly having Korean barbecue. 근데 막 제가 알면서도 아 시끄러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But they're supposed to be loud at a restaurant, right? 그래서 아 나 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만 손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좀 그래요 세상이. Morning Groovy, hello. I love your nickname. Happy day. I am the Morning Groovy, and I can throw away all. 도달하기 힘드는 목적들이라고. 이렇게 또 래퍼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 좋아요.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죠. 갖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attitude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You know, just throw away everything that you can, you know. Empty your stomach, empty your desk, empty your room, empty your house, and just start all over.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와이프가 요즘 계속 추락하기만 하는 주식을 보면서 매일 한숨만 쉬네요. 버리고 싶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morning. It's not about me. It is actually my wife. She has been sighing every day as she watches her stocks keep falling. She says that she just wants to dump them already. 아,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매일 땡땡에서 이 주식 관련된 그 라이브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요. 아, 저 이 주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모든 답이 다 아, 홀딩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이거였어요. So I was thinking to myself, hey, I can say that for everyone too. 이 말은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바이오는 아직입니다. 네, 홀딩하세요. 홀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이런 주식이 있는데요. 아, 이런 주식이 있군요. 홀딩하세요.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종목을 다 홀딩하라고 했거든요. 홀딩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I am no... You know, I'm not a professional in stocks. So, yeah, just don't believe me too much.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홀딩을 하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anyways, be a little careful when it comes to throwing away your stocks. 다른 거는 제가 막 버리세요. 갖다 버려요 이러는데 주식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Wow, wow, wow. 자,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버리고 싶은 것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Sabrina Carpenter's House Tour.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축구 보려고 5시에 일어났다가 깜빡 잠들었네요. 벤슨분의 노래 제 남편 알람 노래라 정말 징글징글. 그래도 깨서 들으니 좋네요. 와, 아침마다 그러면 Please stay, I want you 막 이러면서 굉장히 rock and roll 하면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알람 끄고 그 노래 또 들리고 And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공교롭게도 이렇게 저희가 알람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해주셨고,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you know, consistently change the alarm sound so that we don't hate a certain type of music. 어떤 노래를 저희가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누구 응원하셨나요? 오늘 프랑스랑 스페인이었나요? 그렇죠? 프랑스가 졌죠? Oh my gosh, go Spain, go España. 예,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이 올라갔군요.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 또 괜히 또 살짝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펭귄 킬러, this is regarding what they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펭귄 킬러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살들을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f you translate this literally, it says, I want to get rid of my skin, but that's not the case. I guess you're referring to, I want to get rid of my fat. So maybe you want to go on an instant diet just like that? 아, 또 이렇게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한다. 다이어트는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뛰고, 안 먹고. 우리 몸에 혹독하게 하는 걸수록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살도 빠지고, 몸에 혹독할수록 막 근력도 생기고, 막 앉아가지고 막 5시간 공부하면 엉덩이 아파 미치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지식이 쌓이고, Why do we always have to torture ourselves, right? But the torturing things are actually good for ourselves. So how ironic. 그냥 누워있는 게 몸에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되는 게내 뇌에 좀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I want to get rid of the traffic jam during rush hour, although it is hard to handle, but I wish. And then also requested a song, Rush Hour by Monsta X. Of course, it's kind of a global phenomenon, right? I believe that it's kind of worse over there in the Philippines, just like Korea.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게 차 막히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가 봅니다. I mean, all the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hese days, so why can't they come up with some flying cars already? It's like 2026 already. 아니, 2026년에 뭐 AI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다 만들면 뭐합니까? Flying taxi, flying car가 아직 없잖아요. 아니, 우리 개발자분들이랑 다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차가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분발해야겠어요, 우리 인류. 뭐, it's not my job, so I'm just saying it like it's an easy job, but. Oh, come on, it's 2026, right, Benny? You agree? 그런 차 이제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뭔가 스킵해서 껑충 하고 갑자기 뭐 서해안 갔다가 동해안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이런 일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은 걸 알려주세요. We are having some creative answers and I'm loving it. 굉장히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또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창의적인 그리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재미없어도 괜찮

That was When I Get Old by Christopher and 청아. 하진님 오셨습니다. 하진님 어서오세요. Good morning입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부터 궁금해서 왜 PD님은 썸머인가요? 이전에 설명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라서요. 여름이 좋아서 예전에 영어 이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ey asked the question, why I am summer, why my name is summer. Good question. And yes, I have answered this question already, but since you have missed out and since there might be other morning groovers that might be curious, I will let you know. 제가 왜 썸머냐면요. 여름처럼 뜨겁고 핫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So that was my English name since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 시간에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영어 회화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분께서 저한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추천해주는 이름으로 평생 쓰겠다.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So this guy, this military guy, recommended me names like, I don't know what names came up, but I just didn't like it. 뭐 여러 이름들을 막 추천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갑자기 let me think. How about summer? 이러시는데 제가 summer 완전 좋은데 이래서 그냥 summer가 되었습니다. So that is why I'm summer. summer처럼 핫한 여자라서 summer이고 싶지만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이름이 summer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summer예요. winter랑 어떤 평행이론 winter랑 괜히 엮이고 싶다. Anyways, 제가 조금 더 헛소리하기 전에 MG Q&A 답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before I say something more stupid, let's go ahead and read answers for MG Q&A.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여러분들 뭘 버리고 싶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멤버의 취미 중에 하나인 뭐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집에 항상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버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남편이 막 캠핑 취미인데 캠핑 가지도 않으면서 물건만 엄청 사서 막 쌓아놔요. 다 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남편이 막 신발 신지도 않는데 신발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옷장에 한 무더기가 있는데 다 버리고 싶은데 혼날 것 같아서 못 버려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답이 올것 같은데, Kim's fan morning giver says. 저는 집에 있는 술을 버리고 싶어요. 때로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생활과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want to get rid of all the alcohols in my home because obviously that deteriorates my health and also my life patterns. Duh! Throw them away! 버리세요. It's so easy. Just throw the liquid in the toilet. 이렇게 콸콸콸콸콸 이렇게 버리면 또그 희열이 있거든요. 따를 때 콸콸콸이 아니라 버릴 때 콸콸콸 하는 그 희열. 근데 비싼 건가? 비싼 거는 좀 어디 선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이미 안다는 것 자체, 버려야 된다는 마음, 이게 뭐 잘못된 음주 습관이 내 생활을 망친다라는 것을 아는 데부터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So you are basically aware of yourself. 그러니까 가끔씩 즐기면 좋지만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죠. 네. 선샘 모닝 그룹어. 예쁘다고 못 버리고

알려둔 드라이플라워들 과감하게 보내줘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호흡기에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So those dry flowers that I've been collecting because they were so pretty, I don't think they're really good for our respiratory system. Oh, really? 저는 그 드라이 플라워들 이렇게 말린 꽃을 그 약간 미신인데 집에 이렇게 오래 두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So I don't have any backup reason for this because I just picked it up somewhere. So I might be wrong. 근데 이 드라이 플라워가 그리고 나중에 벌레도 생긴다고 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생화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생화를 좀 주기적으로 저한테 사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꽃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디에서든 뭐 회사에서 받든 뭐 어디에서 받든. 드라이 플라워 근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 종량제 봉지에다가 그 예쁜 꽃들을 막 버린다라는 게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눈물을 조금 이렇게 삼키시고 예,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 또 예민함 버리고 싶어요. 프로젝트의 막바지라서 예민하네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싶어요. So I wanna get rid of my sensitive feelings. 근데 예민한 게막 그래요. 예민하면 뭐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좀 꼼꼼해지는 거는 있거든요. I've seen many colleagues, producers being sensitive, and that actually helps. 뭐 방송을 막 운영을 할때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they're able to pick up what others think, what others' intentions are, and everything. They're able to kind of like prospect the future a little bit. 다양한 변수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if you think you're sensitive, you know, consider it as a good character also.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일할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의 메시지 제가 팍팍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군요. 여러분들,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당장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고 싶은지, if you could let go or throw away one thing, what would it be?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bby morning groover. This is Haze featuring 신용재, 비도 오고 그래서.

was casted just yesterday, so it was kind of a late announcement. But yes, we're gonna be having a real special guest tomorrow again. 요즘 초대석이 좀 자주 있네요. 네, 그 부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진짜 게스트고요. 그 여러분들 더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It's an audition program, and we are going to invite the winner of the Scout program, the singer Isan, in our studio tomorrow for some live session and fun interview and fun talks and so on. 더 스카웃의 우승자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바로 내일입니다. Surprise, surprise.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러니까 내일 생방송도 꼭 사수해 주셔야겠어요. 안해 주셔야겠어요. 해 주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답하는 시간까지 제가 다 이렇게 차지해 버렸어요. 좋아요. 내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뜨겁고 핫한 썸머 누나 맞아요. I'm hot. That's why I'm called summer. 뻔뻔해져야지. 핫한 썸머와 함께하고 계신 핫한 summer day. summer 아침입니다. Triple summer right there. Okay. So for our MG Q&A question,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just want to throw away. 아, 진짜 좀 버리고 싶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Ben Sproul says, Let's get rid of all fossil-fueled vehicles. Solar and wind power for everything, including factories, smartphones, radios, flashlights, and even wristwatches. Let's all get rid of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Well, first of all, okay then, if we get rid of those fossil-fueled vehicles and everything, let's go back to the Stone Age.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는 걸로. But I get you. I get what you mean. I totally get your intention. I was just kidding. And of course, yes, all the troubles imposed on TBS EFM. Thank you for reminding us about that. TBS에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다 없어지면 안 될까? TBS 말고요. TBS should not be thrown away at all. It should stay because obviously we want to produce good programs for our lovely listeners. So we should stay, or the problems should go away. 문제들은 사라지고 TBS는 영원하라라는 외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어떤 것들 버리고 싶으신지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밖에 계시는 감독님은 뭘 버리고 싶으신가요? 혹시 버리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뭔가 맥시멀리스트의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미니멀리스트신가요? 뭐 버릴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어떻게 입 모양만 보고 다 이렇게 읽는 거지? 와, 저 진짜 스킬 있다.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미니멀리스트신 것 같고. 맥시멀리스트세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또 박원희 팀장님을 몰라요. 아,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여러 개좀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o what she would do is that she would use all different kind of products. You know, when it comes to like skincare, for example, if it suits our skin, we would usually stick with the skincare products, right? But she just gets tired of them so quickly that she would just go for some other products. 그래서 뭐 스킨케어 이런 게내 피부에 아무리 맞아도 다음엔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이니 미니 마니 모막 이러면서 즐겁게 쇼핑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중에 진짜 안 맞는 거는 또 그대로 입고 막 버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약간 이게 되게 의외였던 점이에요. 그냥 막 귀찮아가지고 한 가지 쓰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사실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 약간 이런 게좀 있으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세요. Such a charming person indeed.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 버려야 되는 것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 to let go or just throw away.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십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I'm kind of satisfied because we have like more than 500 subscribers already. 갑자기 500명의 이상의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썸네일도 만들고 막 편집해서 올리고 한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여러분들 1000명까지 또 채워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oday we have a segment lined up.
That is Remake Rewind, where we get to listen.

Are you all ready to jump? 점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콩콩이 타실 준비 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넘나드는 그런 코너거든요. So today is no exception. The rule is very simple, everyone.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선 감상해 주시고요. 자, 감상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시면서 문자로 그 가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혹은 가수에 대한 추억, 가수에 대한 나의 생각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obviously today we're gonna play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today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One More Time by Ingrid. Ingrid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So who made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One More Time by Ingrid? I'll give you a hint. Don't worry, don't worry. 힌트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금은빵 아세요? 금은빵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 yeah, diamonds, rings, necklaces, they all belong to this category. And this is our best friend. 우리 여자들의 베프가 되고 싶은 이것들 어떤 것일까요? So, who remade the song?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Yes? Shout out yes? Okay, okay, let's go. Let's have a listen to Ingrid one more time.

the first or the second generation of K-pop idols. 한첫 번째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K-pop 아이돌이었는데 거기에 이지연 님이 계셨었죠. 킴스 팬 모닝그룹은 뭔가 그 이상형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피디님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지연 님, 두 분이 저는 약간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되게 이렇게 화려한데 they're fancy on the outside, but they're actually very like kind of like an introvert. 그래서 굉장히 참하면서 겉은 막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되게 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지연 님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그때 when I first met her in the radio studio, she was like really pretty. Like her hair was all dyed up. She was wearing beautiful makeup. 그래서 인형이 진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kind of like melted my heart. Anyways, 좋습니다. 이지연 님이 속한 이 그룹인데요. 걸그룹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펭귄킬러님께서 크크 주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Baby one more time이라고 해주셨네요. 주얼리, 오케이 우리 얼짱님께서도 정답은 주얼리 원곡과 거의 비슷하네요. 학생 때이 춤을 많이 따라했었는데, so I used to dance to this song because they had this specific like signature pose in the song, right? According to their dance, so you used to do that a lot when you were a student.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춤인 거 아세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됐다, 됐다, 잠깐. 이게 약간 ET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Baby One More Time 이런데 갑자기 엉뚱한 데 손가락이 가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맞을 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 주얼리요라고 해주셨고요. Ben Spiro says, "Jewelry, diamonds, according to Marilyn Monroe." Oh, you're referring to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Yeah, I was trying to come up with the hint, so that song kind of reminded me. 맞아요,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근데 정답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So I have to reveal the answer by now. Okay, so the answer is. Easy peasy. Jewelry. 주얼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주얼리면은 목걸이, 팔찌, 팔찌, 반지, 막 이런 건데, it includes all kinds of like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and everything. 그럼 멤버 각자 하나가 뭔가 그런 보석이라는 뜻인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서인영 씨는 반지, 막 박정화 씨는 팔찌, 막 이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So basically means that they're all shiny and beautiful. 그래서 주얼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o are your favorite members according to the group Jewelry? 주얼리의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구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박정아 씨 좋아했던 것 같아요. Because she looks like a Barbie doll. 바비 인형 같이 생겼는데 막 길쭉하고 하신데 막 노래는 되게 막 엄청 잘 불러가지고 성량도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여전사 같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인영 씨도 요즘에 즐겨 보고 있고 되게 벤틀리 닮으셔가지고 좀 귀여워지셨더라고요. 실제로 벤틀리랑 같이 촬영을 하셨던데. So that's kind of creative. What about you, 박은혜 팀장님? 누가 제일 최애 멤버셨어요? 여기 주얼리에서. 감독님도 궁금한데, 감독님. 서인영 씨. 오, 그렇구나. 감독님도 서인영 씨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박정아? 이지연 씨? 아니면 주연 씨? 누구지? 지금 신나가지고 뭔가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서인영! 아, 진짜요? 맞아, 인기 많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 결혼했어요도 나오기도 하고, she was like really, like hugely popular back in the days. That's why she has debuted solo. 그래서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도 진짜 많이 뛰고, she was like the original Cardi B in Korea. 그래서 카리비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She's got similar fingernails and everything.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o the answer is Jolly. Jolly가 정답이었고요.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music, the process of remake Ingrid One More Time, which is the original track. That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2004, One More Time by Italian singer Ingrid, and it became a dance pop hit across Europe thanks to its catchy hook and upbeat Eurodance sound.

It does have this Eurodance sound into it, right? And the song enjoyed particular success in countries such as Italy, Greece, and South Korea. How random is that? But I guess it was popular in Korea because maybe the song was played in one of commercials, I think. 아마 광고에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졌나 싶기는 한데 좀 뜬금없죠, 그쵸? And although Ingrid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the French language hit Tu es pour tout, 뭔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이 노래 유명한 거또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의 노래 중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기는 하실 거예요. And moving on to Jolly. This song, One More Time, Jolly's version was released back in 2008 as the title track of their fifth album, Kitschy Island. This Jolly's One More Time samples the hook and the melody of the Ingrid's version of the song.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And it became Jolly's bigger career hit, topping multiple Korean music charts and winning several music show awards. 어떻게 보면 주얼리한테 정말 자식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노래로 정말 빵 떴잖아요. 예전에도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제 크게 된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nd this One More Time marked Jolly's first number one hit after member changes, helping establish the lineup of 박정아, 서인영, 김은정, and 하주연 as the group's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era. 그래서 1위를 하게 한 곡이 바로 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that was the whole remake, everyone.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어떤 리메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들을 놀래켜 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So we will get to the song break an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Jolly in a minute after I read this message from XH7 Morning Groover. 닉네임이 약간 좀 복잡해서 XH7님이라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싶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일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이텐션 라디오 모닝그루브를 듣는 동안은 잡념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et rid of all my unnecessary worries and overthinking. Lately, it feels like they have been kind of piling up. But while I'm listening to the high energy morning groove, all those distracting thoughts disappear, and it's such a relief. Oh, thank you, thank you. 제가 다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걱정 많으시구나. 저도 그래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는데,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them. By your own will. 이걸 내 의지대로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머리를 딴 데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you're doing absolutely a great job listening to Morning Groove.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걱정 없어져라. 얍! 이러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So yeah, continue to send me those messages. 이렇게 문자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요. 뭐 어떤 닉네임으로 해주시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닉네임으로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So that's the end of Remake Rewind,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Jolly, one more time.

It is Wednesday, the 15th of July. Good morning to you all.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Today marks Chobok, the first of Korea's three hottest days of summer. Although rain will linger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rough the afternoon, the weather will remain hot and humid. The good news is that yesterday's torrential rain has moved off to the east, and all heavy rain advisories have been lifted. Showers will gradually ease from this morning, with most areas expected to dry out by the afternoon. Even after the rain clears, strong winds will continue across much of the country through today. If you're near the coast or out at sea, be aware of high waves and swells, which could make conditions dangerous. As for additional rainfall, Gangwon and Jeonbuk could receive up to 60 millimeters more, while the capital region, Chungcheong and Gyeongbuk, are expected to pick up another 5 to 40 millimeters.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23 to 2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7 and 37 degrees Celsius. Despite the rain, the combination of heat and humidity will keep conditions feeling quite uncomfortabl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9 degrees Celsius in Seoul, 33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5 degrees Celsius in Daegu, 31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6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Now back to our topic. What do you guys want to throw away at this moment? What do you want to let go of? 내가 당장 버리고 싶은 것 무엇인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운동 가기 전에 빵집부터 가는 저의 신용카드를 버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please get rid of my credit card because I always stop by a bakery before heading off to the gym. 아니 왜요? 너무 밸런스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빵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서 소화하시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복에 뭔가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어지럽잖아요. 그쵸?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저의 유혹? 오늘도 빵집 런 하셨나요? 대단한 빵집이네. 운동 되게 일찍 하시잖아요. 체육부장님께서. 근데 그 전에 빵집을 딱 오픈을 해가지고 그 냄새 유혹에 내가 결국에는 저버리게 만드는 I do like the strategy of this bakery, you know, opening up so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a person like 체육부장님 can stop by. 무슨 빵이 거기서 제일 맛있나요? 우리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노화를 버리고 싶네요. 젊은 시절 생각으로 몸을 쓰면 아, 많이 아프네요. 신청곡은 황신의 밴드의 짬뽕입니다. 비가 내려 외로운 날엔 그대여 짬뽕을 먹자. If I could, I'd love to throw away aging itself. Because these days, whenever I push my body like I did when I was younger, I end up paying for it and with aches and pains. 대가가 좀 따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노화인 건가요? 뭔가 운동하면 힘들고 뭐 좀만 하면 아프고 슬퍼지는데 근데 그것도 체력으로 뭔가 단련이 되지 않을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되다 보면 근데 젊은 시절이 좋긴 좋은 게 진짜 회복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You know? People get hurt when they're young but the recovery time it's kind of like impossible to compare. 특히 피부 누워서 이렇게 베개 비고 자면 베개 마크가 이렇게 볼에다가 가끔 찍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게 없어지는 시간이 좀 짧아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나절이 걸릴 때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찌부가 됐으면 근데 아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볼이 빵빵하고 탄력적이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뭔가 눌러도 그냥 뽀잉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볼을 가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아기 볼 만져봐서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This is human nature. 우리 민준 리나맘께서는요. 저는 버리고 싶은 게 없어요. 모든 것에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쌓아두는 타입입니다. 어제도 듣다가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운전하느라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일같이 잘 듣고 있어요. 저 신청곡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나 데이식스의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듣고 싶어요. 요즘에 푹 빠져있거든요. Well, first of all, if you send in a song request and if you ask me to choose between Taylor Swift and Day 6, that would have to be Day 6 for me. 저 아시잖아요, 데이식스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선 데이식스 노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Let's get it, DJ. 빠바바바바.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눈치 보이네.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민율리나맘 혹시 F신가요? 주로 이제 뭔가 추억에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물건들을 못 버리는 보통 F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이 딱 그렇거든요. So if you go to her desk in the office, she would have everything stacked up. 뭐 5년 전에 뭐 청취자한테 받았던 그 편지, 선물, 뭐 그런 거 당연히 버리지 않기는 한데 그냥 진짜 약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I think it took her like a week to clear out her desk. Actually, it's not really fully cleared out until now. 지금도 완벽하게 클리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받은 뭐그 풍선 같은 거 아직도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우신 분들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없어갖고 그냥 다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후회하고 나중에 그거 어디 갔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정리정돈을 좀잘 해버릇 해야겠어요. 그쵸? Anyways, 민준 and 리나 맘, you're full of so good memories out there.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지금 모닝그룹을 듣는 순간도 좋은 추억일 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문자 안 보내셔도 이렇게 또잘 듣고 계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압뇨, 압뇨. 민준 리나 맘, such a lovely morning groover indeed. 좋습니다. Looks like DJ Ba has picked a song for our 민준 리나 맘.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Day 6. Welcome to the show.

That was Hwang Sin-hye Band with Jjampong, requested by our Dr. Paper Morning Groover. Dr. Paper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는요, 남편이 알리에서 싸다고 구입한 생활템들 버리고 싶어요. 마늘 다지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수저 불리는 통, 폐기름 모으는 통 등등 여기저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당근 알림 맞춰놓고 받아오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어요. So my husband keeps buying cheap household gadgets from Ali, things like a garlic chopper, an egg yolk separator, a plastic rice washing bowl, and so on. They're just taking up space all over the house, so I would love to get rid of them. 근데 계란 노른자 불리기 이런 거 요리할 때 많이 쓰지 않아요? 마늘 다지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통통한 마늘 그냥 싸게 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지면 되고. 쌀 씻는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쌀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So we eat rice every day, so I believe that you can also use this rice washing bowl. 수저 불리는 통, 이것도 중요하죠. 설거지할 때 불려야 이제 하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해피라이프님의 남편의 미래일까요? 쓸데없이 막 물건 이렇게 막 사놓고 안 쓰기? 이런 거는 근데 중고 거래하기 딱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Because people would look for this kind of random stuff somewhere and they'll be like, oh, I don't know if I should buy this. Is there any cheaper way I can buy this? And they would go on to the Carrot app and just, you know, look for it. 근데 몰래 팔면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다. 계란 노른자 불리기 어디 갔어? 이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뭐 그러게? 뭐 어디 갔지? 이러면서. 코코님께서는요. 남의 편을 버리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 wanna get rid of your husband? I hope you're not referring to your husband. 남의 편, 남편. 남편 왜 버리고 싶으세요? 왜요? 왜요?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박하요비의 라이 신청하면 안 될까요? 아, 버리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오케이. 천둥 소리와 함께 오늘도 모닝 그루버님들 TBS 파이팅! 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this lovely message. Thank you for rooting for TBS. 좋습니다, 모닝 그루버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oday. I had so much fun thanks to you guys.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인별그램에다가 모닝그루브 인별그램에다가 내일 오는 초대 가수 소개글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with our special guest 이산 on our show.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코코님. This is 박하요비의 Li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Goodbye, morning groover.